0: 티모다. 멋진 세임의 오르민도 냉긴 나이를 눅시그대 동글벨 내절상하기 막힌 도는 숨그대 아다 우그룩 뒤기기 알던 노래가 담근슨 아부익 그드드신 알던 리만 돈슨
1: 铁蹄踏破千里雪 脊梁扛起万军天，听，草原的风在嘶鸣，蒙古马，它的命是裂缝的傲骨，它的魂是燎原的星火，一往无前，不达目的，绝不罢休。

험뭉가지는 마땅이야 마땅이야 홀 두물어둑도 내려 내려린다 홀 돌금물내 오스탈리아 오스탈리아 홀 봄마가도 훌륭맨너 훌륭맨너 물을 받든 흘러넣어서 흘러넣어서 호이 해내가 깍두고 메름 있나 메름 있나 호이 털뜬 느낌 벌쩍 떠나 벌쩍 떠나 호이 흔들어들도 홀룩 있나 홀룩 있나

뭐해? 하라못한 태진 후회 뭐해? 앵기츠는 어떤 우일츠 소주행네. 지게스 다 작은 눈 선사옷 괴인 괴인 아해난들이도 쳤. 아하, 테르지어 치트하이린 후훈도 왜 마이 태웨슈? 보윈도 단 치트하이린 일이 힐전 바사 허유린 어흔도긴 일이 없어 힐전슈. 그렇습니다. 한숨소.

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서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他就真把个不那个马来家送那就算把你呢没人给你退去退去退去。
1: 네, 이어서 장종 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자원 환경 요소의 시정화 배치 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장주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2세의 가위 하나 빛 하나로 세계 미용기술대회 5승을 거머쥐다 이 같은 제목으로 전비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료행 코너에서는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자원 환경 영역에서의 중대하고도 기초적인 기세 혁신이고 자원 환경 요소 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중요한 제도 개혁으로서 자원 환경 요소의 최적화 배치와 절약적 및 집약적 이용 수준과 안전 이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자연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는 시장화 기제를 운영해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9차 집체학습을 진행할 때 오염물 배출권, 에너지 사용권, 수자원 사용권, 탄소 배출권의 시장화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란 정부가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초기 할당량을 과학적으로 분배한 기초 외에 각 시장 주체가 실제 사용량 또는 배출량과 초기 할당량 지간의 차액과 부족을 대상으로 오염물 배출권, 에너지 사용권, 수자원 사용권, 탄소 배출권 등 중요한 자원 환경 요소에 대해 시장화 거래를 진행하는 일련의 제도 체계를 말합니다. 자연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하면 각 부류 시장 주체의 내적 격려 기제와 제약 기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며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자원을 절약해 리용하고 기술 진보를 추진하는 데서 매우 큰 레버리지 효과를 냅니다. 둘째,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긴박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세계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수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에너지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의 조방적 에너지 리용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져 국내 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이 세계 평균 수준의 1.5배,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의 3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업화와 도시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에너지 자원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장화 거래를 통해 자원 환경 요소의 가격을 명시화하고 비용 수익을 내부화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전 사회적으로 자원 환경은 값지다는 리념을 수립해 절약하면 수익을 얻고 낭비하면 비용이 생긴다.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이 생기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 수익을 얻는다는 집약식 발전의식과 저탄소 발전의식을 증강하는 데 유리합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관련 기술, 관리, 제도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 시장 주체가 자기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한계 비용에 근거해 시장화 거래에 의해 형성된 자원 환경 요소 가격을 지침으로 능동적으로 생산 방식을 조정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며 관리 수준을 높여 관련 사회 투자를 이끌어내고 확대하도록 하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자원 환경 요소에 대한 행정 분해식 관리 방식, 행정 통제형 관리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거래는 보다 유연성이 있어 부동한 부문, 업종, 지역 간의 자원 환경 권익의 배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한정된 지표를 사용 효율이 더 높은 시장 주체에 분배함으로써 전 사회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에서 이미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오염물 배출권 방면에서 현재 전국의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미 시범을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까지 전국 오염물 배출권 유상 사용 및 거래 총금액이 245억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에너지 사용권 방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절강, 복근, 하남, 사천 등지에서 이미 에너지 사용권 거래 시범을 시작했으며 계약 이행 업종으로는 주로 철강, 화학공업, 비철금속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업종입니다. 수자원 사용권 방면에서 2016년에 중국 수자원 사용권 거래소를 설립해서부터 2021년 연말까지 수자원 사용권 거래를 로계로 2113건을 완성했고 거래된 수량은 도합 34억 9700만 립방미터에 달합니다. 탄소 배출권 방면에서 2021년 7월에 전국 탄소 시장이 온라인 거래를 시작한 이래 도합 2162개의 발전업종 중점 탄소 배출 단위를 이에 포함시켜 연간 거래량이 약 45억 톤을 돌파하고 거래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상승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포괄 규모가 가장 큰 탄소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2021년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물 소모량이 각각 26.4%, 34.4%, 45% 감축되고 주요 자원의 산출률은 누계로 약 58% 높아졌으며 탄소 시장 포괄 범위 내 탄소 배출 총량과 강도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관련 시장화 거래 제도가 구축되고 점차 완비되면서 중요한 추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자원 환경 요소 배치에 대한 행정성 관리와 통제가 여전히 과다한 편이어서 시장화 방법, 동기부여형 방법을 부단히 완비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방면에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 총량에 대한 강제성 규제를 강화하고 할당량 분배 방법을 최적화하고 완비해 과학성과 합리성을 구현하고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탄소시장의 업종 포괄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거래 주체, 거래 품종, 거래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의 표준화, 통일화, 규범화를 추진해 데이터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운행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거래 제도와 기술 교범을 완비하고 거래권 확인, 등록, 저당, 이전 등 부대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 법률 및 법규 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법치적 지원과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하고 시장화 거래 가격 발견 기능과 최적화 배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를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닷가 꽃의 도시 장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룡강의 하류에 위치한 수선의 고향 장주는 맑고 자연스러운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푸른 바나나 재배원과 수려한 조냐, 퐁퐁 솟아나는 샘물, 대지를 감돌은 운문은 장주의 첫 인상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끌려 장주에 들어서면 장주는 더욱 아름다운 내적인 매력을 풍깁니다. 복근성의 남쪽, 대만 해협의 서쪽에 위치한 장주는 서쪽으로 룡암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 산두시, 북쪽으로 전주시, 동쪽으로 함흥시와 연결됩니다. 서쪽에 구불구불한 산발이 펼쳐지고 동쪽에는 기암괴석이 즐비하며 동굴이 아늑한 바위산이 자리한 장주는 산과 바다를 가까이 하고 강과 벌판을 품은 풍요로운 복지입니다. 기원전 112년 한나라가 남월국을 멸한 후 중원인들이 장주에 밀려들어 현지 독착인들과 용합을 시작했습니다. 413년 동진왕조는 장주에 수안현을 두었고 540년에는 룡계현을 설치했습니다. 677년 당나라 장군 진종이 병사하자 그의 아들 진원광이 오지를 받들어 부친의 직위를 계승하고 잔도를 놓으며 룡남을 평정했습니다. 686년 즉 천무후는 장후 설립에 관한 진원광의 상소를 윤호했습니다. 장주의 도읍은 량산기슭의 소림성, 오늘날의 소림촌에 두었으며 장강의 이름을 따서 장주를 했습니다. 716년 장주의 도읍을 오늘날의 장포현으로 옮겼고 786년에는 오늘날의 장주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에도 장주는 관할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현지 행정기관의 소재지 지위는 변하지 않아 1200여 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장주는 한때 해외무역의 중심도시였습니다. 천여 년 전 5대 때 삼불제국의 한 장군이 향로를 가지고 장주에 와서 통상을 통해 얻은 리익으로 장주 부성 서쪽에 보현원을 세웠습니다. 송나라 때 장주는 전주, 복주, 홍화와 함께 복권의 4대 조선소를 둔 도시가 되어 해외 무역이 더욱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원나라 조정은 복권 시박사와 염운사를 도독 전운사로 합병해 장주와 천주의 소금업과 해운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명나라 때 장주의 해외무역은 더욱 빠르게 발전했으며 장주성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월항이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 천주항을 대신했습니다. 이로써 장주는 동남 연해 지역의 해외 교통과 통상의 중심이자 중국에서 출발해 마닐라를 거쳐 아메리카에 이르는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기항으로 되었습니다. 문화가 분영하고 인재가 많이 배출된 장주는 바닷가의 추로라 불립니다. 708년 당 왕조가 파견한 초대 장주 자사 진원광이 중국 최대의 서원인 송주 서원을 장주에 세웠습니다. 송나라 때인 1190년에는 장주 지주로 부임한 조회가 관악을 크게 발전시켜 유가 사상을 널리 전파했으며 빈현관을 설치하고 명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열어 많은 학자를 길러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장주에는 39개의 서원이 있었고 많은 명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명나라 후반의 교육자 황도준은 그림에도 뛰어나고 박식했습니다. 그가 세운 옵산 강당 유적지와 그가 쓴 동고 소원 표액도 지금까지 보존됐습니다. 그 밖에도 장주에는 명나라 지리학자 장섭과 청나라 교육자이자 수리학자인 장형양, 사고전소관을 총괄한 청나라 관리 최신, 청나라 교육자 최세원 등을 비롯해
많은 명인들이 배출됐습니다. 세계적인 기한 경관이자 신화와 같은 산악지대 건축물로 인정받는 장조원루는 토루라고도 불리며 가장 오래된 건축 기법으로 축조한 방대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정조에는 해마다 설이 되면 수순하로 우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길상을 교환하는 풍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속은 장조와 복근은 물론 향한과 오문, 대만에서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부터 장조는 중국의 유명한 목판 세화 생산지였으며 장조의 목판 세화는 해외에까지 수출됐습니다. 장조의 목판 세화 제작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안금 화수왕입니다. 장조의 목판 세화는 이미지가 단순하고 색상의 조합이 자유로우며 굵고 짧은 선에서 정교함과 생동감이 드러나 소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냅니다. 또한 장조의 목판 세화는 시골의 정취가 짙으며 산뜻한 색상을 주로 사용하는 중국의 다른 지역 세화와 달리 검은색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2세에 가위 하나 빛 하나로 세계 미용기술 대회 5승을 거머쥐다 이 같은 제목으로 전비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경 5일 직업기술학원의 실습실에서 24세의 전비홍 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소분입니다. 키 178cm인 것은 약간 허리를 굽힌 채 학생들에게는 차분한 말투로 설명하지만 시범을 보일 때가 되면 손에 든 가위와 빗이 눈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보다 몇 살밖에 크지 않은 이 교사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왜 그렇게 두꺼운 굳은 살이 생겼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휴대전화로 검색해 이 교사가 22세에 커트 기술 하나로 세계 챔피언이 오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당시 16세였던 전비홍은 고중입시 실패를 겪은 뒤 재수를 선택하지 않고 곧바로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그의 어깨에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강제가 얹혀졌습니다. 땀과 먼지가 얼굴에 뒤섞여 진흙처럼 굳었고 둥 피부는 강한 햇볕에 여러 번 벗겨졌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지만 하루 일당은 고작 50원이었습니다. 전비홍은 원래부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외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는 방과 후 산에 올라 소를 돌보고 돼지 풀을 베는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친 뒤 어림시 숙소에 앉아 손에 쥔 몇 장의 지폐를 바라보며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강관을 나르고 벽돌을 옮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연히 본 한편의 영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세계기능올림픽대회 영상을 보았던 그는 정경 출신의 여풍이 제43회 세계기능올림픽 미용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리발로도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미용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힘든 일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전병은 거의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으며 다시 공부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술을 배워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의 선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머니에는 겨우 500원을 넣고 그는 중경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중경 5일 직업기술학원에 도착한 그는 미용이 단순히 대충 머리를 자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샴푸, 마사지, 폼과 염색, 붙임머리, 업스타일까지 모든 과정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했습니다. 미용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손가락도 유연하지 않았던 그는 처음 실제 사람의 머리를 자를 때 가위와 빗을 든 손이 계속 떨렸고 어디부터 가위를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길러진 끈기는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보고 익히는 기술도 그는 수십 번씩 반복 연습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들여 계속 반복하면서 근육이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후 실습실의 불은 언제나 건물에서 가장 늦게 꺼졌습니다. 친구들이 수업이 끝난 뒤 롱구를 하러 가면 그는 마네킹을 상대로 머리카락을 나누고 손을 다듬는 연습을 했고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혼자 염색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이 설 연휴에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학교에 남아 복잡한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이처럼 집요할 정도로 집중력 덕분에 입학한 지 반 학기 만에 그는 학교 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우상이었던 여풍을 만나 그의 제자로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그는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권위 있는 상을 받았지만 곧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대회를 앞두고 평소에는 쉽게 완성하던 스타일조차 새벽 2, 3시까지 혼자 연습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안과 좌절감으로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한 발 물러나 보니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그는 치열한 선발 과정을 통과해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기능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출전권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2024년 9월 프랑스 유로 엑스포에서 제47회 세계 기능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세계 기능 올림픽은 기술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최고의 기능인들이 모이는 대회입니다. 참가자는 22세 이하만 가능하며 평생 단 한 번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미용 종목은 4일 동안 7개 과제를 수행하며 총 경기 시간이 20시간에 달해 기술뿐만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 의지까지 모두 시험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여성 이브닝 업스타일에서는 프랑스 모델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모델의 머리카락은 가늘고 숱도 적었지만 과제는 립체감이 있고 손이 아름다운 풍성한 업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5분간의 준비 시간 동안 그는 모델의 도상과 비율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요즘 한 시간의 작업 동안 그는 가발 받침을 다듬고 고정한 뒤 실제 머리카락을 모으고 감싸는 작업, 드라이 스타일링 등 10가지가 넘는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샴푸와 염색, 작업대 정리까지도 초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며 효율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적 발표 당일 아침 그는 중국 대표단의 노란색 정장과 빨간 넥타이, 흰 바지와 흰 신발을 갖춰 입었습니다. 출발 전 스승 여풍은 직접 그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머리를 3:7 가르마로 놓기로, 가르마 대부분의 한 줄기를 금색으로 염색해 숫자 1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는 1등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9월 15일 저녁 경기장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그는 손을 비비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메달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하겠다. 드디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47회 세계기능올림픽 미용부문 금메달은 중국의 전비홍 선수입니다. 순간 경기장은 우려와도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22세의 전비홍은 오송 붉은기를 몸에 두른 채 힘차게 시상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던 이 청년은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높이 뛰어오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8년 뜨거운 여름날 건설 현장에서 거친 강관과 붉은 벽돌을 돌고 있었던 그는 불과 6년 만에 가벼운 가유와 따뜻한 드라이어를 손에 들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 국기를 가장 높이 휘날리게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된 뒤 그는 수많은 고액 연봉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유명 미용사가 되는 대신 모교인 중경 5일 직업기술 학원으로 들어와 미용학과 교수로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학교에 왔고 학교의 지원 덕분에 하나씩 상을 받고 마침내 세계 챔피언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들처럼 미용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0: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사천 성남부의 자궁시는 이로부터 소금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또 하나의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공룡의 도시라는 별칭이죠. 자궁 공룡 박물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와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공룡 화석 전문 박물관으로 1987년에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인기 명소입니다. 세계 3대 공룡 박물관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이곳은 약 1억 6천만 년 전 체규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실제 화석이 발견된 지층 위에 바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즉, 단순히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생명 흔적이 지금도 숨쉬는 현장형 고생물 박물관이죠.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거대한 공룡 화석 발굴 현장 전시홀입니다. 이곳에는 수십 미터의 길이의 공룡 뼈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공룡들이 방금까지 이 땅을 걸어 다닌 듯한 생생함을 전해줍니다. 특히 자궁지역에서 발견된 자궁룡, 순용룡 그리고 순화룡은 중국 공룡연구사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종으로 꼽힙니다. 박물관은 크게 4개의 주요 전시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발굴 지층 전시고 공룡 화석이 땅속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보존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룡 생태 복원 구역, 첨단 기술로 재현한 쥐라기 숲 속에서 공룡의 생태와 습성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화 역사관, 초기 파충류에서 거대한 공룡으로 진화한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생물 화석 예술관, 암석 속에 새겨진 잎사귀, 어류, 곤충의 화석을 통해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의 경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은 바로 AR/VR 체험관입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공룡들과 눈을 마주치고 직접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중생대 숲을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생생한 사운드와 영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공룡의 시대가 이렇게 가까웠구나 하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자궁일 때는 1억 6천만 년 전 당시 거대한 호수와 숲지가 있던 지역으로 풍부한 물과 따뜻한 기후 덕분에 공룡들이 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지질 변동과 홍수로 인해 공룡들이 죽은 뒤 진흙과 퇴적층에 덮이면서 오늘까지도 놀라울 만큼 완전한 형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물관 외부에는 공룡 유족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을 하며 야외 전시된 공룡 모형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생명 진화의 신비를 되새기는 과학 교육의 장이자 세대를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의 거대한 숨결과 그 안에서 이어지는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2: 墙上 贴着 奖状， 奖状的 旁边 有个 挂钟， 妈， 一直在 缝缝补补， 你常常会说 腰痛， 七八岁， 家就像个 树洞， 我白日做梦， 盯着 黑白电视，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장우신 가수의 대표곡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다와 바다 이 두 노래의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우생은 유명한 가수이자 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음악 마술사라고 불리는 음악 천재였습니다. 맑고 높이 올라가는 특유의 보컬 그리고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드는 뛰어난 창작력으로 중화권 음악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인물이죠. 199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2017년에는 금곡상에서 특별 공헌상을 추수받기도 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다. 이 곡은 원래 광고 음악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우생이 부른 이 광고곡은 당시 성과와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많은 이들에게 힘과 영감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음악계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곧 수많은 청춘들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번져졌습니다. 그는 노래말처럼 매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현실로 바꾸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노래 내 미래는 꿈이 아니다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우생 가수의 노래 바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바다는 친구인 진대려, 진수남이 장우생의 삶 속에 비밀스러운 감정을 감지하고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료동생을 잃은 상실감과 그리움을 마음에 안고 음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곡은 그 상실과 사랑 그리고 음악으로 그 꿈을 이어가겠다는 소설을 담았습니다. 친구들의 공감으로 탄생한 이 곡은 오늘까지도 애절함과 감동으로 우리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래 노래 바다.

내상으로 문화공감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주석이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회의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글로벌 인공지능의 향상과 개선을 공동 촉진해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사란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장국총 부총리가 종경 펭수현에서 산체 붕괴 현장 수색 구조와 응급 처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0: 이란 혁명 수비대가 3개국의 미국 목표를 타격했다고 비유했습니다.
1: 뉴스 여시 사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주석이 상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습금형 주석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입장, 리념과 주장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를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표하고 습금형 주석이 제출한 창의와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지능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공지능의 선의적이고 포용적인 발전 촉진에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면 세계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 산업 변혁이 발빠르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은 거대한 기회와 함께 관리면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란 시대적 과제에 대해 습금형 주석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대한 네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반드시 개방과 상생, 혁신 주도형 발전을 견제하고 위험 부담 의식을 강화하며 안전 통제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포용과 공존을 장려하고 문명에 대한 상호 참조를 촉진하며 화합과 공존을 재창하고 글로벌 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발전, 안전, 문명과 관리 등 차원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대한 중국의 리념과 주장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한 관련 의견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를 힘있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02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오마리 야지는 습금형 주석의 주장은 선견지명이 있고 사상이 심오하고 의미가 중대하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의 주장은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 핵심 방향을 인도할 것이며 인공지능을 주동적으로 포용하고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 인류의 공통된 복지입니다. 2025년 튜링상 수상자인 몬트리올 대학 질 브라사드 교수는 개방과 상생, 혁신, 주도형 발전을 견지하자는 습금형 주석의 의견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중국은 첨단 과학 이론의 관철과 전환, 기초 연구의 발전 등 면에서 글로벌 인공지능을 위해 모범을 수립했습니다. 포강실험실 주임이며 수석과학자인 주백문은 습금형 총수기가 제기한 네 가지 의견은 인공지능 혁신이 누구에게 의거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며 개방 상생을 어떻게 도모하고 안전 최조선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는 중대한 명제에 답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실험실로서는 반드시 원천 혁신과 기술 난관 공략에 몰두해야 합니다. 오수 과학기술 주식 요한 회사 최고 경영자 왕흥흥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의견은 우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방향에 따라 배치 강도를 높이고 인공지능과 기층의 관리를 보완할 것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가 상해에서 탄생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의 목소리에 호응하고 국제사회를 단합해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이는 중국이 세계를 위해 기여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공공제품으로서 각국의 수요와 규칙, 표준을 접목시키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요엔 부사무총장이자 디지털 신흥기술 특사인 아만디프 싱거기르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는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9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이러한 조치는 지능 격차를 메우는 데 요조합니다. 인공지능 능력 건설 분야에서 요엔은 중국과 함께 밀접한 협력을 전개하고 인공지능의 성과와 혜택이 세계 각지에 보급되게 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사상 가장 변혁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국제 디지털 협력기구 디지털 경제 정보부 주임 알라 압둘르는 국가 간 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당 장인은 리종표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협력을 통해 그 어떤 국가도 인공지능 발전의 길에서 라구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은 확실히 중대한 성과입니다. 남아프리카 과학기술혁신부상 은지 만디는 습금형 주석이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의 중대한 의의를 언급하면서 인류명 공동체 이념을 강조하고 각국의 공동 참여를 재창한 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합니다. 중국과 같은 실력 있는 대국이 주동적으로 발전 도상국들이 인공지능 발전의 실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리념의 힘은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을 갈증 지지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능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습금형 주석은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주제 연수 훈련 정원 5천 명을 제공하고 아시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기상지능 조기경보 방안마저의 30개국 현지 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선의적이고 보편적이며 안전통제가 가능한 지능화를 선도하는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도와 관련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책임있는 대국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유럽 디지털 협회 주석 롤기 가임바드라는 5천 명 청년들에게 강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중국의 장인은 아주 훌륭한 것이며 습금형 주석은 발전 도상국의 인재 양성 지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발전 도상국이 자신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요조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이 인공지능 발전의 고속열차를 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연맹 교육과학기술혁신부 전원 가스팔 반얀 킴보나는 선의적이고 인민을 위한 인공지능 관리는 각 측이 공동 결정해야지 단일 국가가 자신의 리익에 따라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습금형 주석의 연설에서 자신이 포착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는 이미 적지 않은 기술 발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자못 중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협회 주석 니키 가스티넬은 습금형 주석은 세계적 범위에서 인재 수천 명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를 구축하며 세계 각국과 각계 사회 군체를 단합해 전 인류의 생활 발전 수준을 대폭 제고하는 등 일련의 계획을 제기했다며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개방을 견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행복을 도모할 때 대한 중국의 발전 구상은 차원이 높고 존경할 만합니다. 전 세계가 대립의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교량을 더 많이 건설하길 바랍니다. 중국 기상국 국제협력사 사장 장흥령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혁신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한 나라 한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마조 방안이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적용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학 인공지능학원 원장 요기진은 습금형 주석의 담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안전 분야의 연구자로서 책임은 바로 더 강한 기술력을 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관리는 반드시 모든 나라가 함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중국은 더 개방적인 자세, 더 실무적인 행동, 더 장원한 안목으로 각 측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와 도전을 파악하고 대응하며 인류 사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 힘다할 것입니다.
0: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글로벌 인공지능의 향상과 개선을 공동 촉진해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자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상해에서 진행 중인 2026 세계인공지능 대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조치와 혁신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일련의 최첨단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면서 인공지능 영역의 중국 최신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대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앙방송총국 등 부문이 두 가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 협력 발전 행동 계획은 량질의 데이터 공급, 지능 컴퓨팅 파워 보편화, 선의적인 인공지능 발전 등 8가지 행동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지능과 세계에 대한 혜택 2026 사례 집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전개한 10가지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공지능 윤리관리행동계획, 지능체 상호신뢰와 상호운용 글로벌 협력 제안 등 혁신 성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7월 18일 본기 대회는 여러 첨단 기술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근원적 돌파를 목표로 한 창의적 과학 연구 성과를 비롯해 풍부한 AI 응용 장면이 용솟음쳐 나왔습니다. 18일 여러 분론단이 잇따라 진행되었습니다. AI, 글로벌 관리, 시스템 지능, 스마트 컴퓨팅 파워 등에 착안한 론단은 일련의 고위급 대화, 성과 발표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초로 창설한 고수준 국제학술회로서 세계인공지능대회, 학술대회는 튜링상 수상자를 선두로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AI 학술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

0: 의 요구에 따라 중공중앙정치국 연이며 국무원부 총리인 장국청이 당조항과 국문을 대표해 17일 저녁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을 이끌고 중경 팽수현에 도착하고 산체 붕괴 현장 수색 구조와 응급처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팽수현에 도착하기 바쁘게 산체 붕괴 현장을 찾아 구조 진척과 관련 상황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18일 아침 장국청 부총리는 재차 재해 현장을 찾아 구조 방안을 연구하고 최적화했으며 현인민병원 临시거처에서 부상자와 대피 군중을 위문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배려와 관심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회의를 주재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와 회시 정신, 리강 총리의 회시, 화상 통화 요구를 전달하고 중경 긴급 구조 지원 사업을 연구 포치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습근평 총서기는 대중들의 안위를 깊이 관심하고 긴급 구조 진척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수색 구조를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 발생을 방지하며 부상자 구급 치료와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질 재해 등 잠재적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업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감측과 조기 경보, 순찰 사업을 강화하는 등 위험 부담을 제거할 데 대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강 총리는 과학적 구조, 군중의 안전과 생활 보상, 지질재해 관측 조기 경보와 응급 대비 등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중경시와 관련 부문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과 리강 총리 요구를 단호히 관찰하면서 재반 사업을 실속 있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최근 재해 방지와 감소 그리고 구조 정세가 심각하고 극단적 날씨가 많이 발생한 데 비추어 각지 각 부문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단단히 구축하고 우환 제거와 조기 경보, 이전과 대피, 구원과 구조 등 각 고리의 책임과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층격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위험 부담 상황을 발생하면 과감히 대피시켜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1: 종경시 팽수현 한가가도 5강 3결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전문 구조인력이 즉각 현장에 투입돼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7월 18일 실종자 수색, 의료구호, 조민 배치 등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조대는 생명탐지기와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과 정밀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굴러내린 대형 암석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여러 곳에서 층별로 제어해 발파는 방안을 세우고 조끼를 택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상자 치료도 전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종증의학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가를 팽수로 파견해 치료를 지도하게 했습니다. 종경시급 흉부외과, 일반외과, 외상외과 전문가들이 현지 병원과 함께 위중, 중증 부상자에 대해 1인 1책 맞춤형 방식으로 집중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비상 대피하고 이전한 리제 군중은 1,100여 명인 가운데 집중 배치된 인원은 724명입니다. 대피 시설에는 식품, 여름용 이불, 식수 등 생필품이 갖춰졌고 모두가 주민 생활 보장에 큰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경팽수 산사태와 관련해 비상관리부는 국가지질재해 2급 비상대응을 즉시 가동했고 국가재해방지감소구조위원회는 국가사급구호 비상대응을 가동해 관계 부문과 함께 종경에 조항구호 물장 8천 점을 내려보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조항예산 내 투자금 3천만 원을 배정해 현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5천만 원의 조항 자연재해 구조 자금을 긴급 선지급해 구조와 구호, 리제 군중 배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0: 자연자원부가 18일 관계부문과 합동으로 전국 지질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순찰, 점검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자연자원부문은 관계부문과 협력해 기층, 말단위 마을까지 주목하며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강화하고 지질재해 순찰, 점검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요유한 지점과 중점 유한 부담 구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중점 지역은 점검 빈도를 높이며

0: 삼협댐 저수구역 위험부담 우환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철도 건설은 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면서 전국 철도 고정자산 투자 3,632억 원을 완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철도 신규 로선 개통 거리는 총 355.2km에 달합니다. 소환, 시범, 고속철도, 금화, 건덕, 고속철도, 란계동 건덕 구간 등 신규 로선과 역이 잇따라 운영에 들어가면서 철도망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상반기 8종 8횡 고속철도망 주축 건설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척되었습니다. 옹안신구 상구 고속철도 산동 구간 등이 시 운행 단계 진입했고 송도 중경 중선 합비 무한 남창 구간 고속철도 등 중점 통제성 공정 건설에서도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국 철도 신규 로선 개통 규모는 2,000km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0: 올 들어 신구 교체 정책이 소비 증대를 끌어내는 동시에 회수, 해체,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산업 체인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북경의 한 지역사회 봉사소에서는 새로 바꾼 구형 에어컨, 세탁기 등을 들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회수에 참여하는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상반기 신구 교체 정책으로 관련 상품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고 휴대전화와 웨어러블 기기 같은 디지털 제품 교체 판매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소비 활력이 충분히 풀리면서 대량의 폐가전과 폐차가 전문 회수 경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한 재활용 스마트 공장을 찾아 자동화 해체 생산 라인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며 폐가전과 노트북 등을 분류 처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신구 교체 정책으로 풀린 수요는 재생자원 회수 리용 산업을 규모화, 규범화, 고정밀화, 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승격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분야에선 가상 처리하기 까다로운 인쇄회로 기판에서도 귀금속을 고효율로 분리해내 금속 종합 회수율 98%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신에너지 분야에선 동력 배터리 전국 연간 투영량이 약 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호남성의 한 회수 기업에선 낡은 배터리가 정밀 검사와 선별을 거쳐 성능이 량화한 것은 가공 후 에너지 저장 장치, 통신 기지국, 예비 전원 등이 재투입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소재 회수 공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중국의 폐가전 전자제품 회수 처리 시장 규모는 이미 1,500억 원을 넘었고 올해 전국 각종 폐가전 규범 회수 총량은 2억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다음 단계로 중국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회수 네트워크를 촘촘히 짜고 노후 제품이 적절한 해체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술 혁신 지도를 강화해 재생자원의 더 나은 순환 리용을 추진하게 됩니다.
1: 국가 데이터국에 따르면 량질 데이터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올 6월 말까지 과학연구, 공업 등 영역을 포함한 12만 개 고품질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총규모는 1사 분기 말보다 60% 이상 증가한 1,565 페타바이트를 초과하고 기존량은 중국 국가도서관 디지털 자원 총량의 547배 정도에 달합니다.
0: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민용항공은 총체적으로 안정하고 안전한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전 업종의 운송 총량은 동기 대비 6.4% 증가한 833억 7천만 톤 킬로미터, 여객 운송량은 동기 대비 1% 증가한 연인수로 3억 8천만 명, 화물 우편 운수량은 동기 대비 6% 증가한 507만 3천 톤이었습니다.
1: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18일 미국이 이란 대통령과 서명한 량의 각서를 반복적으로 어김으로써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효함을 실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시도 때문에 미국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란 내부는 단결을 유지하고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며 분열과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이란 외교부 가리 바바디 부부장은 미국이 언약을 어긴 후 이란은 이란-미국 량의 각서 리행을 중단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18일 미군 기지를 타격한 화면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따르면 나스르 2 제17라운드부터 제20라운드까지의 작전에서 일하는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에 위치한 여러 미군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날 미국 중앙사령부는 요르단에 대한 이란의 단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미군 장병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4명을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상자들도 현재 무사히 복귀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이 18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이 계속해 호르무즈 간주의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 간주 사스크시 서부에 위치한 벤지 해수담수화 공장이 습격을 받아 주민 1만 명의 식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의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중국 경제 반년 보고서가 일전에 발표됐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국내 생산 총액은 69조 5,704억 원, 불변 가격 기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 경제 강한 회복력, 안정적 성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발전 부각 등 산업의 성장을 손꼽으면서 이 같은 성적표를 통해 중국 경제의 자신감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고 중국의 발전 전망에 더 큰 신심을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 경제는 압력 속에서도 합리한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산업 구조 전환을 다그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한 회복력과 활력은 세계의 더 맑은 시장 전망과 협력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증가량을 볼 때 올 상반기 경제 증량은 3조 6천억 원으로 최근 5년 동기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140조 원이라는 거대한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중국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과 산업사슬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외부 충격 하에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공급이 빠르게 성장하고 인력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물가 상승이 완만하고 민생 보상이 탄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란 발전의 회복력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이 2026년 글로벌 경제 성장 얘기를 하향 조절했지만 중국의 성장 얘기는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독일 데일 마르크 통신사는 올 상반기 중국 경제 운영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하고 직접 회로 제조, 스마트 자동차, 장비 제조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3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고부가가치 제조업, 디지털 경제, 현대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 비중은 40%를 넘었습니다. 경제 구조의 최적화와 성격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중국의 혁신 발전은 시중 개방과 공유의 리념을 견지합니다. 첨단 기술의 산업화 시대는 자체 경제 성장에 내생적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의 구조 전환과 성격을 위해서 새로운 공급과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산업 사슬의 상하류가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상품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성장한 25조 4,6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대 무역국가의 위치를 다졌습니다.

수출 면에서 전자기계 제품 수출이 20.1% 증가하고 첨단 기술 제품은 39%, 자체 브랜드 제품은 25.4% 증가했습니다. 중국 제조는 량적 확장에서 질적 도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각국 소비자에게 고품질, 고효율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 면에서 상품 수입 총액이 10조 7,3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습니다. 내수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과정에 중국은 단순한 세계 공장을 넘어 기회가 풍부한 세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 5월 중국이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후 5월부터 6월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개방 혜택이 전 세계에 미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발전하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 글로벌 화사상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개방 확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시종 자신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대 소비시장이자 최대 온라인 유통시장, 2대 수입시장인 중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전 환경, 완비화한 산업체계, 효율적 물류 네트워크, 성숙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자원과 요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은 중국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고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자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자랑하는 중국 경제는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내수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한편 혁신과 고품질 성장을 위해서 동력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고수준의 개방 정책을 더욱 심화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중국은 고품질과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세계 각국과 성장 기회를 공유할 것이며 글로벌 경제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룩하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골을 보내드립니다.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뛰어난 기질을 과시하는 중국 향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조작 시간에는 한국 증시의 극단적 시세가 보여주는 투자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트별 프로그램 평어 그린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세 번째 문제인 어떻게 통일전선을 견지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세 가지 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제나 통일전선을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통일전선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공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남의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교포 철수 행동에서 우리는 통일전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광범위한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절실한 리익을 굳건히 수호했습니다. 어떠한 곤란과 위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멈추지 않았고 혈육의 정으로 상부상조하며 우리에게 더없는 감동의 정신적 힘을 주었습니다. 단편 영상을 통해 특수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 함정에서 갑자기 경보 소리가 울리고 레이더에 3마일 밖에서 다가오는 해적이 포착됐습니다.
3: 목표가 발견되었습니다. 도조에 두 발씩. 준비, 발사!
2: 목표물을 발견하고 명중시켜 해적들을 격퇴하기까지 불과 몇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해적 반격 훈련입니다. 저는 중국 해군 곽연입니다. 제가 소속된 이 군함은 바로 2015년 예멘의 중국 공민 철수 행동에 참여했던 해군 호위함 림기함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병들의 단체 학습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기지에 전시실에 왔습니다. 전시실 사진벽에는 우리 군함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사진 한 장이 저에게 특별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들은 당시 예멘의 중국 국민 철수 행동을 수행할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2015년 예멘 정세가 긴장해지면서 제가 소속된 중국 해군 호황편대 림기함이 중외 국민들을 성공적으로 태우고 예멘에서 안전하게 철수함으로써 림기함은 중외 국민들의 노아 방주가 됐습니다. 저와 이 소녀의 사진도 그때 남긴 사진 기록입니다. 이 사진에서 헬로키티 조끼를 입은 소녀 리우비는 저의 손을 잡고 봄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당시 예멘 철수 현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영화 홍해 행동의 원형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철수 임무를 제가 현재 있는 림기함이 수행했습니다.
3: 조국과 인민은 전란 속에 갇힌 동포들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임무는 주로 중국 상선 보호, 해적 타격, 교포 철수, 그리고 각종 긴급 사태 처리 등을 통해 중국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해상 생활로 인해 전사들의 훈련은 육상보다 더 힘들었지만 바로 이런 끊임없는 훈련이 있었기에 수많은 돌발 사건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이래 제가 있는 이 군함은 여러 차례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중국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멘 중국 국민

0: 철수 때의 어린 소녀처럼 우리 군함의 발을 디디는 순간 바로 조국의 영토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1: 오늘 우리는 해군 모 구축함지대 근무보장대 곽연동지를 평화군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0: 강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방금 영상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꼬마 우비와 손잡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는 2015년 예멘의 중국 동포 철수 행동에 소중하고도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는 함선으로 오르는 순간이었습니까?
0: 네, 사실 이 사진은 우리 반장이 찍은 것입니다. 제가 부두 안전검사를 하다가 꼬마 우비와 우비의 부모를 발견했습니다. 우비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요. 제가 가서 우비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모습을 반장이 사진으로 포착한 것입니다.
1: 언젠가 꼬마 우비와 다시 손잡고 사진을 찍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0: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임무가 많다 보니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1: 오늘 바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우비와 리우비의 어머니 왕영영을 모시겠습니다.
2: 정말 왔습니까? 정말 왔네요. 안녕 우비야. 날 기억하고 있니?
1: 어떻습니까? 키가 더 크네요.
2: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제작진도 전혀 말해주지 않았어요.
1: 깜짝 선물이죠.
2: 네, 정말 큰 선물입니다.
1: 우비는요? 곽연 언니를 다시 보니 어때요?
2: 정말 기뻐요.
1: 정말 기쁘겠죠. 우비는 컸는데 곽연 언니는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오늘 다시 손을 잡고요. 촬영사께서 이 소중한 순간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 꼬마의 침착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까?
2: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밖에서 대포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는 폭죽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3: 우리가 살던 도시 아대는 2015년 3월 초부터 점차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전날은 사실 아덴에서 전투가 가장 격렬하고 폭격 소리가 빈번했던 날이었죠. 그때 료탄이 강철판 창문에 튀었는데 이 탄도가 바로 이튿날 새벽 우리가 마당에서 주운 몇 개의 탄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동지들이 하나씩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1: 이런 긴장감과 걱정, 불안한 정서는 림기함에 오르기 직전까지 이어졌죠.
3: 네, 기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오송 불군기와 조국이 군함을 파견하여 가족들을 집으로 데려간다는 현수막이 선명해질 때 저절로 궁지감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조국의 강대함과 조국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1: 우비는 당시 림기함에서 굴레를 하면서 나중에 커서 해군이 되겠다고 했지요. 기억나나요?
2: 기억납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커서 해군 설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1: 지금도 자주 군함 그림을 그리나요?
2: 네. 오늘 그림을 그려 곽연 이모한테 선물 드리려고요.
1: 자, 우비가 그린 대형 군함을 보시죠. 제 인상 속의 대형 군함 547이네요.
0: 제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비 고마워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요. 우비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비가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1: 우비 힘내세요. 언젠가 곽연 언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에 손잡고 우리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존엄을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기대할게요.
2: 네, 알겠습니다.
4: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뛰어난 기질을 과시하는 중국 향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4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중국 농업 현대화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빈곤 해탈 공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대하는 과정에 농촌 산업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농촌의 생산 생활 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중국의 광활한 농촌 지역은 희망찬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최근 연간 중국 농촌이 뛰어난 기지를 보이고 농민들의 돈주머니가 더욱 불룩해지고 광활한 대지는 생기가 차 넘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광범한 발전 도상국에 있어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는 중국의 실천 경험은 귀중한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의 농촌 주거 환경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편 각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농촌 산업 발전, 농촌 건설과 농촌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중국 농촌 지역의 화장실 보급률은 77%, 생활오수 정비률은 55%, 농촌도로 총 길이는 464만 킬로미터, 행정촌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90%를 넘었습니다. 한편 교육과 의료, 양로 등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이 부단히 향상하면서 아름답고 살기가 좋고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는 화폭이 농촌 지역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선전부 전 부부장인 만세는 일찍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었습니다. 2024년 9월 만세는 사천성 덕양시와 광원시의 향진을 방문했습니다. 현지의 아름답고 쾌적한 민가, 평탄하고 넓은 도로, 편민 봉사센터, 문화 강당, 위생원 등을 고루 갖춘 공공시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일부 농민위원회가 디지털 지능화 향촌 플랫폼을 구축하고 촌무 공개, 편민 봉사, 농산물 판매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감개무량해했습니다. 만세는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국은 농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농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동성 대산시 개수촌은 두터운 문화 바탕과 독특한 자원우세를 통해 농촌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24시간 뉴스넷 기자 무함마드 산후리는 2023년 개수촌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옛 기억을 담은 옛 건물이 농촌 문화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신하면서 갈수록 더 많은 관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정부는 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농촌 경제 발전과의 심층융합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 연방대학 농업문제 전문가 밀턴 포마르는 20여 년 전 방문했던 중국 농촌을 재차 방문했는데 변화가 정말 천지개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층집에서 생활하고 도로교통이 사통팔달하고 온라인 치료 등 디지털화 봉사가 농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융합됐습니다. 청산록수가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하에 농촌 생태 환경에 대한 정비 사업은 적극적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장기간 중국 유럽 의료 건강 산업 협력에 몸담고 있는 독일 전문가 미푸는 일찍 중경부흥과
청해 옥수 등지에서 현지 농촌 지역의 의료 상황을 고찰해 썼습니다. 미프는 많은 농촌 병원이 심전도와 영상학 진단 장비를 갖추고 또 도시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촌 병원은 유동 진료소를 조직해 산재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향촌 의료 서비스 체계 건설을 깊이 중시하는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인터넷 병원, 원격 의료 등 기술 수단을 적극 운용해 광범한 농촌 환자들에게 저원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인간 본위 리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의 동력을 부여해 발전의 내생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에스파냐 지화강당재단 부주석 안토니오 세구라는 현지의 역사를 모르면 전원과 같은 관광지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상서 18동촌은 실제로 경제와 상업, 사회, 인프라 건설을 협동 추진한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성 상서 18동촌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한 세구라는 빈곤에 빠졌던 산간마을이 정확한 빈곤 해탈 방략에 인도하에 전지 계획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감개무량해했습니다. 현재 특색 재배, 농촌 관광, 묘소 등 산업이 줄기차게 발전하면서 현지 농민들의 돈주머니가 더욱 두둑해졌습니다. 중국의 빈곤 해탈 사업은 시종 인간 본위를 견지하고 정확한 시책과 과학적 리념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관철하는 근성으로 합심의 빈곤 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이 같은 장건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리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2025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평화외교연구소 주임 아시프 누르는 점 중국 농촌을 방문했는데 현지의 현대화 수준과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그의 상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누르가 신강 우름치시 부근의 농촌을 고찰할 때 한 농민이 그에게 현지 정부의 정책과 기술 지원에 힘입어 포도와 딸기 등 과일을 재배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농민이 재배하는 제품은 전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책 유도, 기술 능력 부여 등을 통해 농민의 창업 열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의 내생 동력을 크게 증강시켰습니다. 산업 발전은 향촌 지능의 관건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 특색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은 적지 않은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가 됐습니다. 섬서성 서안시 체카파촌의 독특한 예술 분위기는 농촌에 대한 산후리의 원래 인상을 개변시켰습니다. 관광개발과 자연자원, 전통문화, 민간예술을 효과적으로 융합시켜 새로운 관광체험과 특색소비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체카파촌에 대해 산후리는 농촌 문화관광산업은 전통을 전승하고 실정에 따르며 미래를 계획하는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는 효과적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의 극단적 시세가 보여주는 투자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한국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코스피가 15일 개장과 동시에 상승폭을 7%로 빠르게 확대하면서 한국증권거래소가 临시거래 정지 조치를 가동했습니다. 올 들어 한국증권거래소는 이미 36차례나 临시거래 정지 조치를 가동하고 코스피 폭락으로 7차나 서킷 브레이커를 촉발했습니다.

정책, 기업 투자, 그리고 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점차 거국적 베팅의 반도체와 신흥과학기술 산업의 발전 경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화로 1461조 원에 달하는 국가급 3대 슈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반도체, 물리적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중점을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SK그룹도 한화로 4,755조 원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의 글로벌 AI 산업 허브 조성 전략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국가 전략은 자본시장의 공진을 빠르게 불러일으켰고 한국 국민의 부의 배분 방식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증권사나 오피스텔 식당,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다룬 화제가 주식이었습니다. 계좌 개설 여부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사말이 됐습니다. 점심시간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에 코스피 경신 추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등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의 양도저축보험 해약 건수가 동기 대비 62.7% 증가하고 펀드 환매 규모는 동기 대비 146.1% 급증하면서 양도와 장기 투자에 쓰였던 자금이 증시로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올해 상업은행은 상반기에 이미 연간 가계대출 한도의 85% 이상을 소모했으며 그중 신용대출이 증가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들이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2사 분기 실적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예기를 낙관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영업이익이 기존 시장 예기를 약간 밑돌 것이라는 전망으로 회사 주식이 패닉성 매도를 당했습니다. 이런 정서는 끊임없이 주식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일 전날보다 669.01포인트 하락한 6,806.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 14일 코스피가 장중 한때 5% 넘게 떨어졌다가 정부의 장 막판 구제 금융 예기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해 결국 0.73% 상승하면서 딥브이 반전을 연출했습니다. 잡지삶은 두 개의 거래일 내에 공포 투매로부터 쾌속 반등까지 시장 정서는 거의 한 차례 완전한 류내를 체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놓치면 뒤처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마음가짐이 될 때 시장의 등락은 정서와 예기, 레버리지 자금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여론은 과학기술 투자 열풍 속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자본 광란이 투자를 질 수 없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만들고 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격렬한 파동은 한국 감독관리 부문으로 하여금 실질적 행동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연속 회의를 열고 투자 레버리지 위험 부담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장은 보증금 요구를 높이고 레버리지 배수를 조정하며 제품의 과도한 파동을 규제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감독관리 부문이 시장 파동에 대한 레버리지의 확대 효과를 낮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위험부담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위험부담 방출을 늦추는 것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리찬진은 관련 문제를 일회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일보

무예 감독관리 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여전히 미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책 지원, 산업 자본과 주민의 재부 배치가 동시에 단일 코스에 베팅될 때 시장 얘기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극단화 시장 위험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부가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인도를 어떻게 강화하고 투자를 산업 가치와 경제 기본면으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한강은이었습니다.

네, 단백질은 근육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유일한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 운동의 자극과 균형 잡힌 영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체가 완전히 흡수하고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육량을 늘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나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근육을 늘리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핵심입니다. 네, 단백질은 물론 중요하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에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태명숙 씨의 요술 방망이와 스마트폰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타초 경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작품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고향의 향기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해농 분홍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이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념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오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옥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 시기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만 공정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공 기반 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 기본 공공 서비스

0: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 관리 및 보호 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 기반 공공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 안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세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 구도, 산업 구조, 공공 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 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 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 공급이 기구 행정 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 인구 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와 사회 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 기본 공공 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지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지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제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실세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 가치 수익 분배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지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체제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 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운 초가집.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대명숙 씨의 글 요술 방망이와 스마트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남매는 할머니의 수많은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긴긴 겨울밤에 볕짚으로 새끼 꼬듯 줄줄 내리엮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상 물정을 알 듯 모를 듯한 우리에게 동심의 꿈을 심어주었다. 여름이면

모닥불 앞에 빙 둘러앉아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얼굴에 검댕이칠을 해가며 듣던 그 이야기들은 한낮에 마구 풀어놓은 망아지 마냥 늘 좋다고 뛰어놀던 우리에게 해가 질 무렵이면 잠들라고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전날에 채 듣지 못한 호랑이 이야기를 다시 하라고 남동생이 조르기만 해도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올 것만 같아 할머니 품속에 파고들었던 철없던 어린 시절. 유일하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도깨비와 요술방망이였다. 할머니의 그 이야기는 이랬다. 옛날 시골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소낙비를 피하려고 찾은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짝 잠이 들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 보니 길 가던 도깨비들이 비를 피해서 막 들어오고 있던 참이라 얼른 다락방에 올라가 숨었다. 내려다보니 도깨비들이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술 나와라 하면 술이 나오고 안주 나와라 하면 안주가 나와 상다리가 부러지게 자려놓고 술을 마시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이를 본 나무꾼이 배가 고파 주머니는 개암을 꺼내 빠뜨득 깨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놀란 도깨비들이 낡은 집이 무너지는 줄로 착각하고 그러마 날 살려라 허둥지둥 도망치다 요술방망이를 놓치고 말았다. 요술방망이를 집에 가져간 나무꾼은 도깨비들이 하던 대로 쌀 나와라 하니 쌀독에 쌀이 넘치고 집 나와라 하니 궁궐 같은 집이 나타났다. 그 후 그는 가난한 이웃들과도 골고루 나누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살았다는 것이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요술방망이가 하나 있었으면 기니마다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고 학교에 입학하면 연필과 공책도 마음껏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 나이는 들어있었지만 그 꿈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모양조차 모르는 요술방망이가 꿈속이라도 나타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런 꿈마저도 스쳐 지나가고 조용히 흥번지에 묻히고 말았다. 그때 어리석고 엉뚱한 상상을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지금 그런 꿈이 아닌 현실을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바로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하던 그 요술방망이처럼 만능 기기로 작동하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 우리가 집 전화에서 벗어나 공중전화 앞에 서서 동전을 꺼내 번호를 돌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날은 스마트폰 화면을 살짝 터치만 해도 사진이 찍히고 음악이 흐르며 지구 반대편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쇼핑을 즐기고 동영상을 보며 유명 셰프의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고 위치 추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다. 치킨 나와라 하면 문 앞에 치킨이 도착하고 그 치킨을 먹으면서 바다가 보고 싶어 바다 나와라 하면 사이판의 진주라고 불리는 마나카하 섬이 펼치는 집안에서 편안히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심지어 종이 서류 대신 화면 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휴대폰으로 돈을 주고받는다. 만약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급격히 변한 세상을 두고 꼭 귀신 노름 같다고 하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더 할 나위 없는 현실이다. 어릴 적 그토록 동경하던 요술방망이를 나는 지금 그보다 더 신기한 소단의 요술방망이를 들고 살고 있는 셈이다. 그 옛날 우리 세대는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던 시대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심장이 뛰던 시절도 있었다. 련의 편지를 받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때도 전보 한 통을 기다리면서 시내 우체국까지 달려가던 때도

마치 자네의 전화번호를 달달 외우기보다 휴대폰에 저장하는 법부터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듯이 말이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 우리는 집에서 뉴스와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들었고 펜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대체되었고 삶은 더욱 편리해졌다. 이 편리함은 분명 휴대폰이 가져다 준 축복이다. 하지만 OKT라고 할까? 어느 순간부터 그 축복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뇌에서 중추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도파민이 휴대폰에 중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란 아이들의 손에는 항상 휴대폰이 쥐어져 있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 대신 게임 효과음이 울려 퍼지고 그 푸른 빛에 맑았던 눈빛은 점차 흐려져 간다. 이를 절제할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이 나이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게 되고 곁에 없으면 무엇인가를 잃은 듯 마음이 허전해진다. 그 옛날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손꼽아 기다리던 명절이 오면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끔 만나는 명절에도 각자 휴대폰 속 세계에 빠져 형제 간 대화는 줄어들고 자식들은 부모보다 휴대폰을 더 떠나지 못한다. 얼굴을 마주 보며 나누던 인간관계가 함께 있기보다는 연결된 상태로 대체된 이 세상에서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 같다. 결국 우리는 휴대폰으로 세상을 얻었지만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이라는 것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그것이 삶의 리치다. 스마트폰의 장점과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빛 속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또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특히 순수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가 노년층을 노린다. 클릭 한 번이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 어제처럼 단순하게 살고 싶었던 우리 세대도 과거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휴대폰 속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익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어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늘 갖고 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된 기능들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스마트폰 속 알찬 지식과 용어들을 이른을 넘긴 우리가 따라잡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조금 익숙해질까 싶으면 또 다른 버전이 나오고 머리에는 쥐가 날 지경이다. 스마트폰이 전성기를 맞은 오늘날 로봇은 장난감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진화해 사람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전에 딥시크라는 낯선 이름의 인공지능 모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의 작은 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출시한 이 모델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한 세계적 선도 AI를 능가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며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이미 생성형 AI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인간 작가가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펼쳐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젠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 인간의 지혜와 상상을 담는 생성형 AI의 전성기에서 앞으로 펼쳐질 지능형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생성형이 특정 임무를 제시받아 병을 진단하거나 범죄를 예측하고 농작물 수확량을 측정하며 공정 설계 도안을 그리거나 등산객을 안내하는 등 우리 생활 곳곳을 누비는 사무실 비서 같은 역할이라면 지능형은 인간의 사고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일상의 의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수행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생성형은 지시어를 통해서 임무를 받아야 하는 반면 지능형은 스스로 판단하여 척척 해내는 셈이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 속 요술 방망이가 손끝에서 소망을 현실로 바꾸듯이 외치기만 해도 술과 안주가 차려지던 그 마법 같은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의 상상력과 지혜를 손금 보듯 꿰뚫어 승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그것 또한 AI의 매력이 아닐까. 하지만 지능형 AI가 가진 강력한 능력도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험한 그늘처럼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논란,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는 심각한 질문이자 우리 할머니가 마당 장독대 앞에서 별을 헤아리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민이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젊음과 활력이 함께한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초고속으로 급변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독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할머니의 요술 방망이 이야기가 그랬듯 오늘 나의 스마트폰 이야기도 우리 손녀의 먼 훗날 옛날 이야기로 전해지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움으로 남은 당신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벽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타초경사입니다. 칠타, 불초, 놀랄경, 뱀사로 구성된 타초경사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당나라 때 지방의 현령을 지낸 왕로라는 사람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부하 관리들도 왕로를 따라서 부성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늘 부하들을 시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했으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서 백성들은 왕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왕로의 부하들이 거리로 나가서 소란을 피우며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는 마침 중궁기라 백성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현령 왕로에게 고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 앉아 상소문을 받아든 왕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리라. 상소문을 반쯤 읽어 내려가던 왕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소문에 적힌 내용은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구나. 다시 조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왕로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는 백성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왕로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한 감에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낱낱이 드러난다면 관직은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게 될 텐데 반드시 진실을 묻어야겠군.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자 붓을 들고 상소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수 타초 오이경사, 너희는 불밭을 건드렸지만 이미 나는 놀란 뱀과 같다. 왕로는 상소문을 덮고 부하들에게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상소문에 적힌 이 글귀에 의해서 사건의 전말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탐관 오리들은 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칠수유고에 수록되었습니다. 타초경사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발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됩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 네, 밤 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바로 남성들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게 라고 하도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남자의 이 정도 귀여운 허풍은 네, 건조한 삶을 촉촉하게 만드는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허풍의 긍정적인 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풍이 병적일 정도로 지나치다 보면 본인이나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거짓말이고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사업가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이사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사가 구급차를 50대 수입하면 자신이 그것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잘 들어주니 아예 응급 헬기를 수입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사는
처방하던 약의 용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네, 남자의 허풍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허풍은 사물이나 사건이 가지는 긍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동키호테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기사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기사라고 생각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인에게 돌진합니다. 그가 공격한 거인은 물론 실제가 아닌 풍차였습니다. 결국 그는 풍차 날개에 걸려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증가하는 느낌을 자아팽창감이라고 합니다. 돈키호테는 자아팽창감이 망상 수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허풍 심리로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버린 겁니다. 건강한 자아팽창감은 자존감을 따뜻하게 유지시키지만 현실과 유리된 거짓 허풍이 만드는 자아팽창감은 자신을 고립시켜 외롭게 만들고 진짜 행복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네, 남자가 여자보다 허풍이 심한데 그 이유는 남자가 힘에 대한 집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는 남자의 자존감 계기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분 좋을 땐 내가 왕년의 마리아라고 으스대고 시비가 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해야만 부와 권력을 가지야만 강한 남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허풍은 그 내용이 대부분 신체, 돈, 그리고 인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전투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전투력과 공감 능력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통증으로 느껴지는 공감 능력이 좋으면 사냥감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을 포기하고 전투력을 키우며 오랜 세월 지나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픔을 보여주고 공감받는 것에 영 익숙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남자들도 허풍을 좀 줄이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보여 공감받고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의 허풍을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고 귀엽게 여겨주면 어떨까?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는 허풍에 당신의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라는 부인의 대꾸가 돌아오면 남자는 자아팽창감이 위축되고 삶이 참 허무해집니다. 네, 날이 밝거든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조국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작품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볼레로입니다. 볼레로는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1928년에 창작한 관현악 작품으로 무용수 이다 루빈스타인에게 헌정되었으며 같은 해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볼레로는 라벨의 마지막 무곡 작품으로 그의 무용음악 분야 최고 걸작이자 20세기 프랑스 교향악의 대표 명작입니다. 네, 볼레로는 원래 에스파냐의 민속춤의 한 장르를 가리키는데 라벨이 작곡한 볼레로는 기존 민속 무곡 선율을 재가공하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롭게 창작했습니다. 이 곡은 확장된 3관 편성 관현악단을 사용했으며 음색의 대비와 통일감을 절묘하게 다루어서 작곡가의 뛰어난 편곡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라벨은 이 곡에서 매우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는데 전곡이 고정된 리듬 바탕 위에 두 가지 주제가 끊임없이 번갈아 반복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생동감 넘치는 리듬이 곡 전체를 관통합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곡은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1848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네, 1987년 비엔나 신년음악회에서 마지막 곡인 라데츠키 행진곡의 경쾌한 순리를 올려퍼시자 지휘자 헤르베트 폰 카리아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몸을 돌려 관객들에게 음악의 세기와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도록 제스처했습니다. 네, 그 후로 음악회 마지막에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연주자와 청중들이 오려져 함께 박수를 치는 장면이 전통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빌헬름 텔입니다. 빌헬름 텔은 독일에 유리한 신이자 극작가 슐러의 마지막 중요한 희곡 작품이며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 오페라 빌헬름 텔은 바로 이 작품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이 오페라의 서곡은 극본 본편보다 더 유명하여 음악에서 자주 연주되는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네, 전곡은 알프스산 기슭 스위스의 자연 풍경과 스위스 혁명가들의 격정적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군상을 묘사했습니다. 네, 곡 속의 선율은 아름답고 리듬은 활기차서 마치 한 편의 교향시와 같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주석이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회의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글로벌 인공지능의 향상과 개선을 공동 촉진해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사란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장국총 부총리가 존경 펭수현에서 산체 붕괴 현장 소색 구조와 응급처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0: 이란 혁명 수비대가 3개국의 미국 목표를 타격했다고 비유했습니다.
1: 뉴스의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주석이 상해에서 열린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습금형 주석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입장, 리념과 주장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를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표하고 습금형 주석이 제출한 창의와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지능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공지능의 선의적이고 포용적인 발전 촉진에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면 세계 100년 변곡이 가속화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 산업 변혁이 발빠르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은 거대한 기회와 함께 관리면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란 시대적 과제에 대해 습금형 주석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대한 네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반드시 개방과 상생, 혁신 주도형 발전을 견제하고 위험 부담 의식을 강화하며 안전 통제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포용과 공존을 장려하고 문명에 대한 상호 참조를 촉진하며 화합과 공존을 재창하고 글로벌 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발전, 안전, 문명과 관리 등 차원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대한 중국의 리념과 주장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한 관련 의견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를 힘있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02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오마르 야지는 습금형 주석의 주장은 선견지명이 있고 사상이 심오하고 의미가 중대하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의 주장은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 핵심 방향을 인도할 것이며 인공지능을 주동적으로 포용하고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 인류의 공통된 복지입니다. 2025년 튜링상 수상자인 몬트리올 대학 질 브라사드 교수는 개방과 상생, 혁신, 주도형 발전을 견지하자는 습금형 주석의 의견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중국은 첨단 과학 이론의 관철과 전환, 기초 연구의 발전 등 면에서 글로벌 인공지능을 위해 모범을 수립했습니다. 포강실험실 주임이며 수석과학자인 주백문은 습금형 총수기가 제기한 네 가지 의견은 인공지능 혁신이 누구에게 의거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며 개방 상생을 어떻게 도모하고 안전 최조선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는 중대한 명제에 답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실험실로서는 반드시 원천 혁신과 기술 난관 공략에 몰두해야 합니다. 오수 과학기술 주식 요한 회사 최고 경영자 왕흥흥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의견은 우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방향에 따라 배치 강도를 높이고 인공지능과 기층의 관리를 보완할 것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가 상해에서 탄생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난방의 목소리에 호응하고 국제사회를 단합해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이는 중국이 세계를 위해 기여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공공제품으로서 각국의 수요와 규칙, 표준을 접목시키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엔 부사무총장이자 디지털 지능기술 특사인 아만디프 싱거기르는 세계인공지능기구 인정했습니다. 29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이러한 조치는 지능 격차를 메우는 데 요조합니다. 인공지능 능력 건설 분야에서 유엔은 중국과 함께 밀접한 협력을 전개하고 인공지능의 성과와 혜택이 세계 각지에 보급되게 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사상 가장 변혁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국제 디지털 협력기구 디지털 경제 정보부 주임 알라 압둘르는 국가 간 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당 창의는 리종표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협력을 통해 그 어떤 국가도 인공지능 발전의 길에서 락후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은 확실히 중대한 성과입니다. 남아프리카 과학기술혁신부장 은지만디는 습금형 주석이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의 중대한 의의를 언급하면서 인류명 공동체 리념을 강조하고 각국의 공동 참여를 재창한 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합니다. 중국과 같은 실력 있는 대국이 주동적으로 발전 도상국들이 인공지능 발전의 실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리념의 힘은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을 갈증 지지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능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습금형 주석은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주제 연수 훈련 정원 5천 명을 제공하고 아시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기상지능 조기경보 방안마저의 30개국 현지 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선의적이고 보편적이며 안전통제가 가능한 지능화를 선도하는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도와 관련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유럽 디지털 협회 주석 롤기 가임바드라는 5천 명 청년들에게 강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중국의 장인은 아주 훌륭한 것이며 습금형 주석은 발전 도상국의 인재 양성 지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발전 도상국이 자신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요조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미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이 인공지능 발전의 고속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연맹 교육과학기술혁신부 전원 가스팔 반얀 킴보나는 선의적이고 인민을 위하는 인공지능 관리는 각 측이 공동 결정해야지 단일 국가가 자신의 리익에 따라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습금형 주석의 연설에서 자신이 포착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는

0: 이미 적지 않은 기술 발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자못 중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협회 주석 니키 가스티넬은 습금형 주석은 세계적 범위에서 인재 수천명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를 구축하며 세계 각국과 각계 사회 군체를 단합해 전 인류의 생활 발전 수준을 대폭 제고하는 등 일련의 계획을 제기했다며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개방을 견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행복을 도모할 때 대한 중국의 발전 구상은 차원이 높고 존경할 만합니다. 전 세계가 대립의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교량을 더 많이 건설하길 바랍니다. 중국 기상국 국제협력사 사장 장흥령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혁신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한 나라 한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마조 방안이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적용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학 인공지능학원 원장 요기진은 습금형 주석의 담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안전 분야의 연구자로서 책임은 바로 더 강한 기술력을 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관리는 반드시 모든 나라가 함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중국은 더 개방적인 자세, 더 실무적인 행동, 더 장원한 안목으로 각 측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와 도전을 파악하고 대응하며 인류 사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 힘다할 것입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글로벌 인공지능의 향상과 개선을 공동 촉진해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자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상해에서 진행 중인 2016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조치와 혁신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일련의 최첨단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면서 인공지능 영역의 중국 최신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대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앙방송총국 등 부문이 두 가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협력발전행동계획은 량질의 데이터 공급, 지능 컴퓨팅 파워 보편화, 선의적인 인공지능 발전 등 8가지 행동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지능과 세계에 대한 혜택 2026 사례집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전개한 10가지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공지능 윤리관리행동계획, 지능체 상호신뢰와 상호운용 글로벌 협력 제안 등 혁신 성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7월 18일 본기 대회는 여러 첨단 기술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근원적 돌파를 목표로 한 창의적 과학 연구 성과를 비롯해 풍부한 AI 응용 장면이 용솟음쳐 나왔습니다. 18일 여러 분론단이 잇따라 진행되었습니다. AI, 글로벌 관리, 시스템 지능, 스마트 컴퓨팅 파워 등에 착안한 론단은 일련의 고위급 대화, 성과 발표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초로 창설한 고수준 국제학술회의로서 세계인공지능대회, 학술대회는 튜링상 수상자를 선두로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AI 학술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이 당중앙과 국문을 대표해 17일 저녁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을 이끌고 중경 펭수현에 도착하고 산체 붕괴 현장 수색 구조와 응급처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0: 재차 재해 현장을 찾아 구조 방안을 연구하고 최적화했으며 현인민병원 임시 거처에서 부상자와 대피 군중을 유문하고 습금평 총서기의 배려와 관심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회를 주재하고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와 회시 정신, 리강 총리의 회시, 화상 통화 요구를 전달하고 중경 긴급 구조 지원 사업을 연구 포치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습금평 총서기는 대중들의 안위를 깊이 관심하고 긴급 구조 진척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수색 구조를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 발생을 방지하며 부상자 구급 치료와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질 재해 등 잠재적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업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감측과 조기 경보, 순찰 사업을 강화하는 등 위험 부담을 제거할 때에 대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강 총리는 과학적 구조, 군중의 안전과 생활 보상, 지질재해 관측 조기 경보와 응급 대비 등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중경시와 관련 부문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과 리강 총리 요구를 단호히 관찰하면서 재반 사업을 실속 있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최근 재해 방지와 감소 그리고 구조 정세가 심각하고 극단적 날씨가 많이 발생한 데 비추어 각지 각 부문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단단히 구축하고 우환 제거와 조기 경보, 이전과 대피, 구원과 구조 등 각 고리의 책임과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층격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위험 부담 상황을 발생하면 과감히 대피시켜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1: 종경시 팽수현 한가가도 5강 3결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전문 구조 인력이 즉각 현장에 투입돼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7월 18일 실종자 수색, 의료 구호, 조민 배치 등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조대는 생명탐지기와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과 정밀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굴러내린 대형 암석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여러 곳에서 층별로 제어해 발파는 방안을 세우고 조끼를 택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상자 치료도 전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종증의학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가를 팽수로 파견해 치료를 지도하게 했습니다. 종경시급 흉부외과, 일반외과, 외상외과 전문가들이 현지 병원과 함께 위중, 중증 부상자에 대해 1인 1책 맞춤형 방식으로 집중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비상대피하고 이전한 리제 군중은 1,100여 명인 가운데 집중 배치된 인원은 723명입니다. 대피시설에는 식품, 여름용 이불, 식수 등 생필품이 갖춰졌고 모두가 주민 생활 보장에 큰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경 팽수 산사태와 관련해 비상관리부는 국가지질재해 2급 비상대응을 즉시 가동했고 국가재해방지감소구조위원회는 국가사급구호 비상대응을 가동해 관계 부문과 함께 종경에 조항구호물자 8,000점을 내려보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예산 내 투자금 3천만 원을 배정해 현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5천만 원의 중앙자연재해구조자금을 긴급 선지급해 구조와 구호, 리제 군중 배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0: 자연자원부가 18일 관계부문과 합동으로 전국 지질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순찰, 점검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자연자원부문은 관계부문과 협력해 기층, 마을 단위 마을까지 주목하며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강화하고 지질재해 순찰, 점검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요위험 지점과 중점 위험 부담 구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중점 지역은 점검 빈도를 높이며 삼협댐 저수구역 위험 부담 우환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철도 건설은 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면서 전국 철도 고정자산 투자 3,632억 원을 완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철도 신규로선 개통거리는 총 3

0: 155.2km에 달합니다. 소한, 시범, 고속철도, 금학, 건덕, 고속철도, 란계동 건덕 구간 등 신규 로선과 역이 잇따라 운영에 들어가면서 철도망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상반기 8종 8횡 고속철도망 주축 건설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척되었습니다. 옹안신구 상구 고속철도 산동 구간 등이 시 운행 단계 진입했고 송도 중경 중선 합비 무한 남창 구간 고속철도 등 중점 통제성 공정 건설에서도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국 철도 신규 로선 개통 규모는 2,000km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1: 올 들어 신구 교체 정책이 소비 증대를 끌어내는 동시에 회수, 해체,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산업 체인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북경의 한 지역사회봉사소에서는 새로 바꾼 구형 에어컨, 세탁기 등을 들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회수에 참여하는 주민들로 북적했습니다. 상반기 신구 교체 정책으로 관련 상품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고 휴대전화와 웨어러블 기기 같은 디지털 제품 교체 판매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소비 활력이 충분히 풀리면서 대량의 폐가전과 폐차가 전문 회수 경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한 재활용 스마트 공장을 찾아 자동화 해체 생산 라인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며 폐가전과 노트북 등을 분류 처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신구 교체 정책으로 풀린 수요는 재생자원 회수 리용 산업을 규모화, 규범화, 고정밀화, 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승격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분야에선 가상 처리하기 까다로운 인쇄회로 기판에서도 귀금속을 고효율로 분리해내 금속 종합 회수율 98%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신에너지 분야에선 동력 배터리 전국 연간 투영량이 약 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호남성의 한 회수 기업에선 낡은 배터리가 정밀 검사와 선별을 거쳐 성능이 량화한 것은 가공 후 에너지 저장 장치, 통신 기지국, 예비 전원 등이 재투입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소재 회수 공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중국의 폐가전 전자제품 회수 처리 시장 규모는 이미 1,500억 원을 넘었고 올해 전국 각종 폐가전 규범 회수 총량은 2억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다음 단계로 중국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회수 네트워크를 촘촘히 짜고 노후 제품이 적절한 해체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술 혁신 지도를 강화해 재생자원의 더 나은 순환 이용을 추진하게 됩니다.
0: 국가 데이터국에 따르면 량질 데이터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올 6월 말까지 과학연구, 공업 등 영역을 포함한 12만 개 고품질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총 규모는 1.4분기 말보다 60% 이상 증가한 1,565 페타바이트를 초과하고 기존량은 중국 국가도서관 디지털 자원 총량의 547배 정도에 달합니다.
1: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민용항공은 총체적으로 안정하고 안전한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전 업종의 운송 총량은 동기 대비 6.4% 증가한 833억 7천만 톤킬로미터, 여객 운송량은 동기 대비 1% 증가한 연인수로 3억 8천만 명, 화물 우편 운수량은 동기 대비 6% 증가한 507만 3천 톤이었습니다.
0: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18일 미국이 이란 대통령과 서명한 량의 각서를 반복적으로 어김으로써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효함을 실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시도 때문에 미국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란 내부는 단결을 유지하고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며 분열과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이란 외교부 가리 바바디 부부장은 미국이 온핵을 어긴 후 이란은 이란-미국 량의 각서 리행을 중단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18일 미군 기지를 타격한 화면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따르면 나스르 2 제17라운드부터 제20라운드까지의 작전에서 이란은 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에 위치한 여러 미군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날 미국 중앙사령부는 요르단에 대한 이란의 단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미군 장병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4명을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상자들도 현재 무사히 복귀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이 18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이 계속해 호르무즈 간주의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 간주 사스크시 서부에 위치한 벤지 해수담수화 공장이 습격을 받아 주민 만 명의 식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의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중국 경제 반년 보고서가 일전에 발표됐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국내 생산 총액은 69조 5,704억 원, 불변 가격 기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 경제 강한 회복력, 안정적 성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발전 부각 등 산업의 성장을 손꼽으면서 이 같은 성적표를 통해 중국 경제의 자신감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고 중국의 발전 전망에 더 큰 신심을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 경제는 압력 속에서도 합리한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산업 구조 전환을 다그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한 회복력과 활력은 세계의 더 맑은 시장 전망과 협력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증가량을 볼 때 올 상반기 경제 증량은 3조 6천억 원으로 최근 5년 동기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140조 원이라는 거대한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중국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과 산업사슬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외부 충격하에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공급이 빠르게 성장하고 인력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물가 상승이 완만하고 민생 보장이 탄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란 발전의 회복력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이 2026년 글로벌 경제 성장 얘기를 하향 조절했지만 중국의 성장 얘기는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독일 데일마르크 통신사는 올 상반기 중국 경제 운영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하고 직접 회로 제조, 스마트 자동차, 장비 제조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3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고급 부가가치 제조업, 디지털 경제, 현대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업 비중은 40%를 넘었습니다. 경제 구조의 최적화와 성격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중국의 혁신 발전은 시종 개방과 공유의 리념을 견지합니다. 첨단 기술의 산업화 시대는 자체 경제 성장에 내생적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의 구조 전환과 성격을 위해서 새로운 공급과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산업 사슬의 상하류가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상품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성장한 25조 4,6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대 무역국가의 위치를 다졌습니다. 수출 면에서 전자기계 제품 수출이 20.1% 증가하고 첨단 기술 제품은 39%, 자체 브랜드 제품은 25.4% 증가했습니다. 중국 제조는 량적 확장에서 질적 도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각국 소비자에게 고품질, 고효율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 면에서 상품 수입 총액이 10조

7,3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습니다. 내수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과정에 중국은 단순한 세계 공장을 넘어 기회가 풍부한 세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 5월 중국이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후 5월부터 6월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개방 혜택이 전 세계에 미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발전하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 글로벌화 사상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개방 확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시종 자신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대 소비시장이자 최대 온라인 유통시장, 2대 수입시장인 중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전 환경, 완비화한 산업체계, 효율적 물류 네트워크, 성숙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자원과 요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은 중국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고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자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자랑하는 중국 경제는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내수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한편 혁신과 고품질 성장을 위해서 동력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고수준의 개방 정책을 더욱 심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중국은 고품질과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세계 각국과 성장 기회를 공유할 것이며 글로벌 경제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룩하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뛰어난 기질을 과시하는 중국 향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한국 증시의 극단적 시세가 보여주는 투자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그린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세 번째 문제인 어떻게 통일전선을 견지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세 가지 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제나 통일전선을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통일전선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공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교포 철수 행동에서 우리는 통일전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광범위한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절실한 리익을 굳건히 수호했습니다. 어떠한 곤란과 위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멈추지 않았고 혈육의 정으로 상부상조하며 우리에게 더없는 감동의 정신적 힘을 주었습니다. 단편 영상을 통해 특수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 함정에서 갑자기 경보 소리가 울리고 레이더에 3마일 밖에서 다가오는 해적이 포착됐습니다.
3: 목표가 발견되었습니다. 도조의 두 발씩. 준비, 발사!
2: 목표물을 발견하고 명중시켜 해적들을 격퇴하기까지 불과 몇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해적 반격 훈련입니다. 저는 중국 해군 곽연입니다. 제가 소속된 이 군함은 바로 2015년 예멘의 중국 공민 철수 행동에 참여했던 해군 호위함 림기함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병들의 단체 학습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기지에 전시실에 왔습니다. 전시실 사진벽에는 우리 군함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사진 한 장이 저에게 특별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들은 당시 예멘의 중국 국민 철수 행동을 수행할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2015년 예멘 정세가 긴장해지면서 제가 소속된 중국 해군 호황편대 림기함이 중외 국민들을 성공적으로 태우고 예멘에서 안전하게 철수함으로써 림기함은 중외 국민들의 노아 방주가 됐습니다. 저와 이 소녀의 사진도 그때 남긴 사진 기록입니다. 이 사진에서 헬로키티 조끼를 입은 소녀 리우비는 저의 손을 잡고 봄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당시 예멘 철수 현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영화 홍해 행동의 원형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철수 임무를 제가 현재 있는 림기함이 수행했습니다.
3: 조국과 인민은 전란 속에 갇힌 동포들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임무는 주로 중국 상선 보호, 해적 타격, 교포 철수, 그리고 각종 긴급 사태 처리 등을 통해 중국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해상 생활로 인해 전사들의 훈련은 육상보다 더 힘들었지만 바로 이런 끊임없는 훈련이 있었기에 수많은 돌발 사건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이래 제가 있는 이 군함은 여러 차례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중국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멘 중국 국민 철수 때의 어린 소녀처럼 우리 군함의 발을 디디는 순간 바로 조국의 영토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4: 오늘 우리는 해군 모 구축함 지대 근무 보장대 곽연 동지를 평어 그린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2: 강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방금 영상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꼬마 우비와 손잡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는 2015년 예멘의 중국 동포 철수 행동에 소중하고도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는 함선으로 오르는 순간이었습니까?
2: 네, 사실 이 사진은 우리 반장이 찍은 것입니다. 제가 부두 안전검사를 하다가 꼬마 우비와 우비의 부모를 발견했습니다. 우비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요. 제가 가서 우비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모습을 반장이 사진으로 포착한 것입니다.
5: 언젠가 꼬마 우비와 다시 손잡고 사진을 찍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2: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임무가 많다 보니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5: 오늘 바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우비와 리우비의 어머니 왕영영을 모시겠습니다.
6: 정말 왔습니까? 정말 왔네요. 안녕 우비야. 날 기억하고 있니?
4: 어떻습니까? 키가 더 크네요.
6: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제작진도 전혀 말해주지 않았어요.
4: 깜짝 선물이죠.
6: 네, 정말 큰 선물입니다.
4: 우비는요? 곽연 언니를 다시 보니 어때요?
6: 정말 기뻐요.
4: 정말 기쁘겠죠. 우비는 컸는데 곽연 언니는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오늘 다시 손을 잡고요. 촬영사께서 이 소중한 순간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 꼬마의 침착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까?
6: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밖에서 대포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는 폭죽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7: 우리가 살던 도시 아대는 2015년 3월 초부터 점차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전날은 사실 아덴에서 전투가 가장 격렬하고 폭격 소리가 빈번했던 날이었죠. 그때 료탄이 강철판 창문에 튀었는데 이 탄도가 바로 이튿날 새벽 우리가 마당에서 준 몇 개의 탄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동지들이 하나씩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5: 이런 긴장감과 걱정, 불안한 정서는 림기함에 오르기 직전까지 이어졌죠.
7: 네, 기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오송 불군기와 조국이 군함을 파견하여 가족들을 집으로 데려간다는 현수막이 선명해질 때 저절로 궁지감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조국의 강대함과 조국 어머니의 나삼을 느꼈습니다.
5: 우비는 당시 림기함에서 굴레를 하면서 나중에 커서 해군이 되겠다고 했지요. 기억나나요?
6: 기억납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커서 해군 설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5: 지금도 자주 군함 그림을 그리나요?
6: 네. 오늘 그림을 그려 곽연 이모한테 선물 드리려고요.
5: 자, 우비가 그린 대형 군함을 보시죠. 제 인상 속의 대형 군함 547이네요.
6: 제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비 고마워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요. 우비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비가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4: 우비 힘내세요. 언젠가 곽연 언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에 손잡고 우리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존엄을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기대할게요.
6: 네, 알겠습니다.
0: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뛰어난 기질을 과시하는 중국 향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4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중국 농업 현대화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빈곤 해탈 공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대하는 과정에 농촌 산업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농촌의 생산 생활 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중국의 광활한 농촌 지역은 희망찬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최근 연간 중국 농촌이 뛰어난 기지를 보이고 농민들의 돈주머니가 더욱 불룩해지고 광활한 대지는 생기가 차넘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광범한 발전 도상국에 있어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는 중국의 실천 경험은 귀중한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의 농촌 주거 환경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편 각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농촌 산업 발전, 농촌 건설과 농촌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중국 농촌 지역의 화장실 보급률은 77%, 생활 오수 정비률은 55%, 농촌 도로 총 길이는 464만 킬로미터, 행정촌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90%를 넘었습니다. 한편 교육과 의료, 양로 등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이 부단히 향상하면서 아름답고 살기가 좋고 공동 부유의 길로 나아가는 화폭이 농촌 지역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선전부 전 부부장인 만세는 일찍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었습니다. 2024년 9월 만세는 사천성 덕양시와 광원시의 향진을 방문했습니다. 현지의 아름답고 쾌적한 민가, 평탄하고 넓은 도로, 편민 봉사센터, 문화 강당, 위생원 등을 고루 갖춘 공공시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일부 농민위원회가 디지털 지능화 향촌 플랫폼을 구축하고 촌무 공개, 편민 봉사, 농산물 판매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감개무량해했습니다. 만세는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국은 농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농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동성 대산시 개수촌은 두터운 문화 바탕과 독특한 자원 우세를 통해 농촌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24시간 뉴스넷 기자 무함마드 산후리는 2023년 개수촌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옛 기억을 담은 옛 건물이 농촌 문화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신하면서 갈수록 더 많은 관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정부는 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농촌 경제 발전과의 심층융합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 연방대학 농업문제 전문가 밀턴 포마르는 20여 년 전 방문했던 중국 농촌을 재차 방문했는데 변화가 정말 천지개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층집에서 생활하고 도로 교통이 사통팔달하고 온라인 치료 등 디지털화 봉사가 농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융합됐습니다. 청산 독수가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하에 농촌 생태 환경에 대한 정비 사업은 적극적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장기간 중국 유럽 의료 건강 산업 협력에 몸담고 있는 독일 전문가 미푸는 일찍
중경부릉과 청해 옥수 등지에서 현지 농촌 지역의 의료 상황을 고찰했었습니다. 미프는 많은 농촌 병원이 심전도와 영상학 진단 장비를 갖추고 또 도시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촌 병원은 유동 진료소를 조직해 산재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향촌 의료 서비스 체계 건설을 깊이 중시하는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인터넷 병원, 원격 의료 등 기술 수단을 적극 운용해 광범한 농촌 환자들에게 저원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인간 본일 이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의 동력을 부여해 발전의 내생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에스파냐 지화강당재단 부주석 안토니오 세구라는 현지의 역사를 모르면 전원과 같은 관광지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상서 18동촌은 실제로 경제와 상업, 사회, 인프라 건설을 협동 추진한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성 상서 18동촌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한 세구라는 빈곤에 빠졌던 산간마을이 정확한 빈곤 해탈 방략에 인도하에 전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감개무량해했습니다. 현재 특색재배, 농촌관광, 묘소 등 산업이 줄기차게 발전하면서 현지 농민들의 돈주머니가 더욱 두둑해졌습니다. 중국의 빈곤 해탈 사업은 시종 인간 본위를 견지하고 정확한 시책과 과학적 리듬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관철하는 근성으로 합심의 빈곤 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이 같은 장건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리듬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2025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평화외교연구소 주임 아시프 누르는 처음 중국 농촌을 방문했는데 현지의 현대화 수준과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그의 상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누르가 신강 우름치시 부근의 농촌을 고찰할 때 한 농민이 그에게 현지 정부의 정책과 기술 지원에 힘입어 포도와 딸기 등 과일을 재배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농민이 재배하는 제품은 전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책 유도, 기술 능력 부여 등을 통해 농민의 창업 열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의 내생 동력을 크게 증강시켰습니다. 산업 발전은 향촌 진흥의 관건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 특색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은 적지 않은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가 됐습니다. 섬서성 서안시 체카파촌의 독특한 예술 분위기는 농촌에 대한 산후리의 원래 인상을 개변시켰습니다. 관광개발과 자연자원, 전통문화, 민간예술을 효과적으로 융합시켜 새로운 관광체험과 특색 소비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체카파촌에 대해 산후리는 농촌 문화관광산업은 전통을 전승하고 실정에 따르며 미래를 계획하는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는 효과적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의 극단적 시세가 보여주는 투자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한국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코스피가 15일 개장과 동시에 상승폭을 7%로 빠르게 확대하면서 한국증권거래소가 临시거래 정지 조치를 가동했습니다. 올 들어 한국증권거래소는 이미 36차례나 临시거래 정지 조치를 가동하고 코스피 폭락으로 7차나 서킷 브레이커를 촉발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한때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가 14일에는 전 거래를 중지 후 기쁘이가 상승 반전하는 롤러코스터식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극단적 시세 배후에는 감정화 투자로 인한 거대한 위험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때 주식시장의 상승은 경제 기본면의 지탱을 훨씬 초과하지만

자신감이 흔들리면 폭락이 뒤따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한국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책, 기업 투자, 그리고 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점차 거국적 베팅의 반도체와 신흥과학기술 산업의 발전 경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화로 1461조 원에 달하는 국가급 3대 슈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반도체, 물리적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중점을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SK그룹도 한화로 4,755조 원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의 글로벌

한국의 양도저축보험해약건수가 동기 대비 62.7% 증가하고 펀드 환매 규모는 동기 대비 146.1% 급증하면서 양도와 장기 투자에 쓰였던 자금이 증시로 대거 빠져나왔습니다. 한국의 올해 상업은행은 상반기에 이미 연간 가계대출 한도의 85% 이상을 소모했으며 그중 신용대출이 증가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들이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2사 분기 실적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예기를 낙관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영업이익이 기존 시장 예기를 약간 밑돌 것이라는 전망으로 회사 주식이 패닉성 매도를 당했습니다. 이런 정서는 끊임없이 주식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일 전날보다 669.01포인트 하락한 6,806.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 14일 코스피가 장중 한때 5% 넘게 떨어졌다가 정부의 장 막판 구제 금융 예기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해 결국 0.73% 상승하면서 딥브이 반전을 연출했습니다. 잡지삶은 두 개 거래일 내에 공포 투매로부터 계속 반등까지 시장 정서는 거의 한 차례 완전한 류내를 체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놓치면 뒤처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마음가짐이 될 때 시장의 등락은 정서와 예기, 레버리지 자금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여론은 과학기술 투자 열풍 속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자본 광란이 투자를 질 수 없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만들고 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격렬한 파동은 한국감독관리 부문으로 하여금 실질적 행동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연속회의를 열고 투자 레버리지 위험 부담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장은 보증금 요구를 높이고 레버리지 배수를 조정하며 제품의 과도한 파동을 규제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감독관리 부문이 시장 파동에 대한 레버리지의 확대 효과를 낮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위험부담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위험부담 방출을 늦추는 것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리찬진은 관련 문제를 일회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조선일보는 규제 당국이 여전히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면으로 대량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거액을 투입해 관련 레버리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만약 직접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면 시장의 충격을 유발해 투자자들의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단일 주식 거래형 개방식 지수 기금은 여러 정부 부문이 추진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한 후 출범합니다. 만약 현재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반드시 정부의 감독관리 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여전히 미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책 지원, 산업 자본과 주민의 재부 배치가 동시에 단일 코스에 베팅될 때 시장 예기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극단화 시장 위험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부가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인도를 어떻게 강화하고 투자를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네, 단백질은 근육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유일한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 운동의 자극과 균형 잡힌 영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체가 완전히 흡수하고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육량을 늘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나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근육을 늘리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핵심입니다. 네, 단백질은 물론 중요하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에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태명숙 씨의 요술 방망이와 스마트폰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타초 경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작품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고향의 향기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에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 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자를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옥타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 시기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만 공정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관리 및 보호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 안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시를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 구도, 산업 구조,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 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 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이 기구행정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인구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지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지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제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실세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가치 수익 분배 기제를 완

0: 미흡합니다. 향촌 인재 대호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진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목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 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운 초가집.

0: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대명숙 씨에게 요술 방망이와 스마트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남매는 할머니의 수많은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긴긴 겨울밤에 볕짚으로 새끼 꼬듯 줄줄 내리엮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상 물정을 알 듯 모를 듯한 우리에게 동심의 꿈을 심어주었다. 여름이면 모닥불 앞에 빙 둘러앉아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얼굴에 검댕이칠을 해가며 듣던 그 이야기들은 한낮에 마구 풀어놓은 망아지 마냥 늘 좋다고 뛰어놀던 우리에게 해가 질 무렵이면 잠들라고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전날에 채 듣지 못한 호랑이 이야기를 다시 하라고 남동생이 조르기만 해도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올 것만 같아 할머니 품속에 파고들었던 철없던 어린 시절. 유일하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도깨비와 요술방망이였다. 할머니의 그 이야기는 이랬다. 옛날 시골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소낙비를 피하려고 찾은 허름한 조갓집에서 살짝 잠이 들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 보니 길 가던 도깨비들이 비를 피해서 막 들어오고 있던 참이라 얼른 다락방에 올라가 숨었다. 내려다 보니 도깨비들이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술 나와라 하면 술이 나오고 안주 나와라 하면 안주가 나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술을 마시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이를 본 나무꾼이 배가 고파 주머니 있는 개암을 꺼내 빠뜨득 깨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놀란 도깨비들이 낡은 집이 무너지는 줄로 착각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허둥지둥 도망치다 요술방망이를 놓치고 말았다. 요술방망이를 집에 가져간 나무꾼은 도깨비들이 하던 대로 쌀 나와라 하니 쌀독에 쌀이 넘치고 집 나와라 하니 궁궐 같은 집이 나타났다. 그 후 그는 가난한 이웃들과도 골고루 나누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살았다는 것이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요술방망이가 하나 있었으면 기니마다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고 학교에 입학하면 연필과 공책도 마음껏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 나이는 들어있었지만 그 꿈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모양조차 모르는 요술방망이가 꿈속이라도 나타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런 꿈마저도 스쳐 지나가고 조용히 흥번지에 묻히고 말았다. 그때 어리석고 엉뚱한 상상을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지금 그런 꿈이 아닌 현실을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바로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하던 그 요술 방망이처럼 만능 기기로 작동하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 우리가 집 전화에서 벗어나 공중전화 앞에 서서 동전을 꺼내 번호를 돌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날은 스마트폰 화면을 살짝 터치만 해도 사진이 찍히고 음악이 흐르며 지구 반대편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쇼핑을 즐기고 동영상을 보며 유명 셰프의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고 위치 추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다. 치킨 나와라 하면 문 앞에 치킨이 도착하고 그 치킨을 먹으면서 바다가 보고 싶어 바다 나와라 하면 사이판의 진주라고 불리는 마나카하 섬이 펼치는 집안에서 편안히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심지어 종이 서류 대신 화면 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휴대폰으로 돈을 주고 받는다. 만약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급격히 변한 세상을 두고 꼭 귀신 노름 같다고 하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현실이다. 어릴 적 그토록 동경하던 요술 방망이를 나는 지금 그보다 더 신기한 소단의 요술 방망이를 들고 살고 있는 셈이다. 그 옛날 우리 세대는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던 시대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심장이 뛰던 시절도 있었다. 련의 편지를 받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때도 전보 한 통을 기다리면서 시내 우체국까지 달려가던 때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계산법과 주판을 익혔지만 이내 계산 과정 자체보다 계산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마치 자네의 전화번호를 달달 외우기보다 휴대폰에 저장하는 법부터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듯이 말이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 우리는 집에서 뉴스와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들었고 펜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대체되었고 삶은 더욱 편리해졌다. 이 편리함은 분명 휴대폰이 가져다 준 축복이다. 하지만 OKT라고 할까? 어느 순간부터 그 축복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뇌에서 중추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도파민이 휴대폰에 중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란 아이들의 손에는 항상 휴대폰이 쥐어져 있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 대신 게임 효과음이 울려 퍼지고 그 푸른 빛에 맑았던 눈빛은 점차 흐려져 간다. 이를 절제할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이 나이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게 되고 곁에 없으면 무엇인가를 잃은 듯 마음이 허전해진다. 그 옛날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손꼽아 기다리던 명절이 오면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끔 만나는 명절에도 각자 휴대폰 속 세계에 빠져 형제 간 대화는 줄어들고 자식들은 부모보다 휴대폰을 더 떠나지 못한다. 얼굴을 마주 보며 나누던 인간관계가 함께 있기보다는 연결된 상태로 대체된 이 세상에서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 가는 것 같다. 결국 우리는 휴대폰으로 세상을 얻었지만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이라는 것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그것이 삶의 리치다. 스마트폰의 장점과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빛 속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또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특히 순수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가 노년층을 노린다. 클릭 한 번이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 어제처럼 단순하게 살고 싶었던 우리 세대도 과거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휴대폰 속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익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어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늘 갖고 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된 기능들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스마트폰 속 알찬 지식과 용어들을 이른을 넘긴 우리가 따라잡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조금 익숙해질까 싶으면 또 다른 버전이 나오고 머리에는 쥐가 날 지경이다. 스마트폰이 전성기를 맞은 오늘날 로봇은 장난감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진화해 사람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전에 딥시크라는 낯선 이름의 인공지능 모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의 작은 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출시한 이 모델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한 세계적 선도 AI를 능가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며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이미 생성형 AI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인간 작가가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펼쳐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젠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 인간의 지혜와 상상을 담는 생성형 AI의 전성기에서 앞으로 펼쳐질 지능형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생성형이 특정 임무를 제시받아 병을 진단하거나 범죄를 예측하고 농작물 수확량을 측정하며 공정 설계 도안을 그리거나 등산객을 안내하는 등 우리 생활 곳곳을 누비는 사무실 비서 같은 역할이라면 지능형은

인간의 사고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일상의 의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수행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생성형은 지시어를 통해서 임무를 받아야 하는 반면 지능형은 스스로 판단하여 척척 해내는 셈이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 속 요술 방망이가 손끝에서 소망을 현실로 바꾸듯이 외치기만 해도 술과 안주가 차려지던 그 마법 같은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의 상상력과 지혜를 손금보듯 꿰뚫어 승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그것 또한 AI의 매력이 아닐까. 하지만 지능형 AI가 가진 강력한 능력도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험한 그늘처럼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논란,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는 심각한 질문이자 우리 할머니가 마당 장독대 앞에서 별을 헤아리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민이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젊음과 활력이 함께한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초고속으로 급변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할머니의 요술 방망이 이야기가 그랬듯 오늘 나의 스마트폰 이야기도 우리 손녀의 먼 훗날 옛날 이야기로 전해지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움으로 남은 당신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벽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타초경사입니다. 칠타, 불초, 놀랄경, 뱀사로 구성된 타초경사는 불을 건드려 그 속이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당나라 때 지방의 현령을 지낸 왕로라는 사람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부하 관리들도 왕로를 따라서 부성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늘 부하들을 시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했으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서 백성들은 왕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왕로의 부하들이 거리로 나가서 소란을 피우며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는 마침 중궁기라 백성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현령 왕로에게 고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 앉아 상소문을 받아든 왕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리라. 상소문을 반쯤 읽어 내려가던 왕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소문에 적힌 내용은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구나. 다시 조상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왕로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는 백성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왕로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한 감에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낱낱이 드러난다면 관직은 물론 목숨조차 부시하게 될 텐데 반드시 진실을 묻어야겠군.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자 붓을 들고 상소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수 타초 오이경사, 너희는 불밭을 건드렸지만 이미 나는 놀란 뱀과 같다. 왕로는 상소문을 덮고 부하들에게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상소문에 적힌 이 글귀에 의해서 사건의 전말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탐관 오리들은 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칠수유고에 수록되었습니다. 타초경사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됩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 네, 밤 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바로 남성들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게 라고 하도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남자의 이 정도 귀여운 허풍은 네, 건조한 삶을 촉촉하게 만드는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허풍의 긍정적인 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풍이 병적일 정도로 지나치다 보면 본인이나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거짓말이고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사업가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이사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사가 구급차를 50대 수입하면 자신이 그것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잘 들어주니 아예 응급 헬기를 수입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사는
처방하던 약의 용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네, 남자의 허풍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허풍은 사물이나 사건이 가지는 긍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동키호테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기사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기사라고 생각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인에게 돌진합니다. 그가 공격한 거인은 물론 실제가 아닌 풍차였습니다. 결국 그는 풍차 날개에 걸려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증가하는 느낌을 자아팽창감이라고 합니다. 돈키호테는 자아팽창감이 망상 수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허풍 심리로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버린 겁니다. 건강한 자아팽창감은 자존감을 따뜻하게 유지시키지만 현실과 유리된 거짓 허풍이 만드는 자아팽창감은 자신을 고립시켜 외롭게 만들고 진짜 행복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네, 남자가 여자보다 허풍이 심한데 그 이유는 남자가 힘에 대한 집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는 남자의 자존감 기기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분 좋을 땐 내가 왕년의 마리아라고 으스대고 시비가 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해야만 부와 권력을 가지야만 강한 남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허풍은 그 내용이 대부분 신체, 돈, 그리고 인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전투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전투력과 공감 능력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통증으로 느껴지는 공감 능력이 좋으면 사냥감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을 포기하고 전투력을 키우며 오랜 세월 지나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픔을 보여주고 공감받는 것에 영 익숙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남자들도 허풍을 좀 줄이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보여 공감받고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의 허풍을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고 귀엽게 여겨주면 어떨까?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는 허풍에 당신의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라는 부인의 대꾸가 돌아오면 남자는 자아팽창감이 위축되고 삶이 참 허무해집니다. 네, 날이 밝거든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조국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작품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볼레로입니다. 볼레로는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1928년에 창작한 관현악 작품으로 무용수 이다 루빈슈타인에게 헌정되었으며 같은 해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볼레로는 라벨의 마지막 무곡 작품으로 그의 무용 음악 분야 최고 걸작이자 20세기 프랑스 교향악의 대표 명작입니다. 네, 볼레로는 원래 에스파냐의 민속 춤의 한 장르를 가리키는데 라벨이 작곡한 볼레로는 기존 민속 무곡 선율를 재가공하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롭게 창작했습니다. 이 곡은 확장된 3관 편성 관현악단을 사용했으며 음색의 대비와 통일감을 절묘하게 다루어서 작곡가의 뛰어난 편곡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라벨은 이 곡에서 매우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는데 전곡이 고정된 리듬 바탕 위에 두 가지 주제가 끊임없이 번갈아 반복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생동감 넘치는 리듬이 곡 전체를 관통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네, 1812 서곡입니다. 네, 1812 서곡은 차이콥스키가 1880년에 작곡한 관현악 작품입니다. 1812년 쿠투조프가 러시아 국민을 이끌고 나폴레옹 대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로블 전쟁 승리를 거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곡 안의 포상으로 유명한데 일부 공연, 특히 야외 공연에서 실제 대포를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1812 소곡을 완성한 뒤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베크 부인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할 것이다. 이 곡을 만들 때 큰 열정을 느끼지 못했기에 아마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 네, 그는 이 음악이 훗날 자신의 작품 중 대중들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곡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곡은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1848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네, 1987년 비엔나 신년음악회에서 마지막 곡인 라데츠키 행진곡의 경쾌한 순위를 올려 퍼지자 지휘자 헤르베트 폰 카리아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몸을 돌려 관객들에게 음악의 세기와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도록 제스처했습니다. 네, 그 후로 음악회 마지막에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연주자와 청중들이 오려져 함께 박수를 치는 장면이 전통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은 빌헬름 텔입니다. 빌헬름 텔은 독일에 위대한 신이자 극작가 쉴러의 마지막 중요한 희곡 작품이며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 오페라 빌헬름 텔은 바로 이 작품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습니다. 네, 이 오페라의 서곡은 극본 본편보다 더 유명하여 음악에서 자주 연주되는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네, 전곡은 알프스산 기슭 스위스의 자연 풍경과 스위스 혁명가들의 격정적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군상을 묘사했습니다. 네, 곡 속의 선율은 아름답고 리듬은 활기차서 마치 한 편의 교향시와 같습니다.

네, 오늘 다주 이 시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자원 환경 요소의 시정화 배치 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장주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2세의 가위 하나 빛 하나로 세계 미용기술대회 5승을 거머쥐다 이 같은 제목으로 전비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자원환경 영역에서의 중대하고도 기초적인 기세혁신이고 자원환경요소 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중요한 제도개혁으로서 자원환경요소의 최적화 배치와 절약적 및 집약적 이용 수준과 안전 이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자연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는 시장화 기제를 운영해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습금평 청소기는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9차 집체학습을 진행할 때 오염물 배출권, 에너지 사용권, 수자원 사용권, 탄소 배출권의 시장화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란 정부가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초기 할당량을 과학적으로 분배한 기초 외 각 시장 주체가 실제 사용량 또는 배출량과 초기 할당량 지간의 차액과 부족을 대상으로 오염물 배출권, 에너지 사용권, 수자원 사용권, 탄소 배출권 등 중요한 자원환경요소에 대해 시장화 거래를 진행하는 일련의 제도체계를 말합니다. 자연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하면 각 부류 시장 주체의 내적 격려 기제와 제약 기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며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자원을 절약해 리용하고 기술 진보를 추진하는 데서 매우 큰 레버리지 효과를 냅니다. 둘째, 자연환경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긴박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세계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수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에너지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의 조방적 에너지 리용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져 국내 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이 세계 평균 수준의 1.5배,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영국 평균 수준의 3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업화와 도시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에너지 자원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장화 거래를 통해 자원 환경 요소의 가격을 명시화하고 비용 수익을 내부화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전 사회적으로 자원 환경은 값지다는 리념을 수립해 절약하면 수익을 얻고 낭비하면 비용이 생긴다.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이 생기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 수익을 얻는다는 집약식 발전의식과 저탄소 발전의식을 증강하는 데 유리합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관련 기술, 관리, 제도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 시장 주체가 자기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한계 비용에 근거해 시장화 거래에 의해 형성된 자원 환경 요소 가격을 지침으로 능동적으로 생산 방식을 조정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며 관리 수준을 높여 관련 사회 투자를 이끌어내고 확대하도록 하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자원 환경 요소에 대한 행정 분해식 관리 방식, 행정 통제형 관리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거래는 보다 유연성이 있어 부동산 부문, 업종, 지역 간의 자원 환경 권익의 배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한정된 지표를 사용 효율이 더 높은 시장 주체에 분배함으로써 전 사회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에서 이미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오염물 배출권 방면에서 현재 전국의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미 시범을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까지 전국 오염물 배출권 유상 사용 및 거래 총금액이 245억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에너지 사용권 방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절강, 복근, 하남, 사천 등지에서 이미 에너지 사용권 거래 시범을 시작했으며 계약 리행 업종으로는 주로 철강, 화학공업, 비철금속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업종입니다. 수자원 사용권 방면에서 2016년에 중국 수자원 사용권 거래소를 설립해서부터 2021년 연말까지 수자원 사용권 거래를 루계로 2,113건을 완성했고 거래된 수량은 도합 34억 9,700만 립방미터에 달합니다. 탄소 배출권 방면에서 2021년 7월에 전국 탄소 시장이 온라인 거래를 시작한 이래 도합 2,162개의 발전업종 중점 탄소 배출 단위를 이에 포함시켜 연간 거래량이 약 45억 톤을 돌파하고 거래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상승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포괄 규모가 가장 큰 탄소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2021년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물 소모량이 각각 26.4%, 34.4%, 45% 감축되고 주요 자원의 산출률은 누계로 약 58% 높아졌으며 탄소시장 포괄 범위 내 탄소 배출 총량과 강도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관련 시장화 거래 제도가 구축되고 점차 완비되면서 중요한 추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자원 환경 요소 배치에 대한 행정성 관리와 통제가 여전히 과다한 편이어서 시장화 방법, 동기부여형 방법을 부단히 완비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방면에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 총량에 대한 강제성 규제를 강화하고 할당량 분배 방법을 최적화하고 완비해 과학성과 합리성을 구현하고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탄소시장의 업종 포괄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거래 주체, 거래 품종, 거래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의 표준화, 통일화, 규범화를 추진해 데이터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운행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거래 제도와 기술 규범을 완비하고 거래권 확인, 등록,

저당, 이전 등 부대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 법률 및 법규 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법치적 지원과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원 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하고 시장화 거래 가격 발견 기능과 최적화 배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를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닷가 꽃의 도시 장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룡강의 하류에 위치한 수선의 고향 장주는 맑고 자연스러운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푸른 바나나 재배원과 수려한 전야, 퐁퐁 솟아나는 샘물, 대지를 감돌은 운문은 장주의 첫 인상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끌려 장주에 들어서면 장주는 더욱 아름다운 내적인 매력을 풍깁니다. 복근성의 남쪽, 대만 해협의 서쪽에 위치한 장주는 서쪽으로 룡암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 산두시, 북쪽으로 전주시, 동쪽으로 함흥시와 연결됩니다. 서쪽에 구불구불한 산발이 펼쳐지고 동쪽에는 기암괴석이 즐비하며 동굴이 아늑한 바위산이 자리한 장주는 산과 바다를 가까이하고 강과 벌판을 품은 풍요로운 복지입니다. 기원전 112년 한나라가 남월국을 멸한 후 중원인들이 장주에 밀려들어 현지 독착인

1677년 당나라 장군 진종이 병사하자 그의 아들 진원광이 오지를 받들어 부친의 즉위를 계승하고 잔도를 놓으며 령남을 평정했습니다. 686년 즉 천무후는 장호 설립에 관한 진원광의 상소를 윤호했습니다. 장조의 도읍은 량산기슭의 소림성, 오늘날의 소림촌에 두었으며 장강의 이름을 따서 장조라 했습니다. 716년 장조의 도읍을 오늘날의 장포현으로 옮겼고 786년에는 오늘날의 장조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에도 장조는 관할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현지 행정기관의 소재지 지위는 변하지 않아 1200여 년의 유관료 역사를 자랑합니다. 장조는 한때 해외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천여 년 전 5대 때 삼불제국의 한 장군이 향로를 가지고 장조에 와서 통상을 통해 얻은 리익으로 장조 부성 서쪽에 보현원을 세웠습니다. 송나라 때 장조는 전주, 복조, 홍화와 함께 복권의 4대 조선소를 둔 도시가 되어 해외 무역이 더욱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원나라 조정은 복권 시박사와 염운사를 도독 전운사로 합병해 장조와 천조의 소금업과 해운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명나라 때 장조의 해외 무역은 더욱 빠르게 발전했으며 장조성 동남쪽으로 25 km 떨어진 월항이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 천조항을 대신했습니다. 이로써 장조는 동남 연해 지역의 해외 교통과 통상의 중심이자 중국에서 출발해 마닐라를 거쳐 아메리카에 이르는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기항으로 되었습니다. 문화가 분영하고 인재가 많이 배출된 장조는 바닷가의 추로라 불립니다. 708년 당 왕조가 파견한 초대 장조 자사 진원광이 중국 최대의 서원인 송조 서원을 장조에 세웠습니다. 송나라 때인 1190년에는 장조 지주로 부임한 조회가 관악을 크게 발전시켜 요가 사상을 널리 전파했으며 빈현관을 설치하고 명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열어 많은 학자를 길러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장조에는 39개의 서원이 있었고 많은 명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명나라 후반의 교육자 황도준은 그림에도 뛰어나고 박식했습니다. 그가 세운 옵산 강당 유적지와 그가 쓴 동고소원 표액도 지금까지 보존됐습니다. 그 밖에도 장조에는 명나라 지리학자 장섭과 청나라 교육자이자 수리학자인 장형양, 사고전소관을 총괄한 청나라 관리 최신, 청나라 교육자 최세원 등을 비롯해 많은 명인들이 배출됐습니다. 세계적인 기한 경관이자 신화와 같은 산악지대 건축물로 인정받는 장조원루는 토루라고도 불리며 가장 오래된 건축기복으로 축조한 방대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정조에는 해마다 설이 되면 수순하로 우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길상을 기원하는 풍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속은 장조와 복근은 물론 향한과 오문, 대만에서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부터 장조는 중국의 유명한 목판 세화 생산지였으며 장조의 목판 세화는 해외에까지 수출됐습니다. 장조의 목판 세화 제작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안금 화수왕입니다. 장조의 목판 세화는 이미지가 단순하고 색상의 조합이 자유로우며 굵고 짧은 선에서 정교함과 생동감이 드러나 소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냅니다. 또한 장조의 목판 세화는 시골의 정취가 짙으며 산뜻한 색상을 주로 사용하는 중국의 다른 지역 세화와 달리 검은색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오늘 이 시간에는 22세에 가위 하나 빛 하나로 세계 미용기술 대회 5승을 거머쥐다 이 같은 제목으로 전비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경 5일 직업기술학원의 실습실에서 24세의 전비홍 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소분입니다. 키 178cm인 것은 약간 허리를 굽힌 채 학생들에게는 차분한 말투로 설명하지만 시범을 보일 때가 되면 손에 든 가위와 빗이 눈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보다 몇 살밖에 크지 않은 이 교사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왜 그렇게 두꺼운 굳은 살이 생겼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휴대전화로 검색해 이 교사가 22세에 커트 기술 하나로 세계 챔피언이 오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당시 16세였던 전비용은 고중입시 실패를 겪은 뒤 재수를 선택하지 않고 곧바로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그의 어깨에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강제가 얹혀졌습니다. 땀과 먼지가 얼굴에 뒤섞여 진흙처럼 굳었고 동피부는 강한 햇볕에 여러 번 벗겨졌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지만 하루 일당은 고작 50원이었습니다. 전비용은 원래부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외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는 방과 후 산에 올라 소를 돌보고 돼지풀을 베는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친 뒤 림시 숙소에 앉아 손에 쥔 몇 장의 지폐를 바라보며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강관을 나르고 벽돌을 옮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연히 본 한편의 영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세계기능올림픽대회 영상을 보았던 그는 정경 출신의 여풍이 제43회 세계기능올림픽 미용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리발로도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미용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힘든 일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전병은 거의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으며 다시 공부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술을 배워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의 선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머니에는 겨우 500원을 넣고 그는 중경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중경 5일 직업기술학원에 도착한 그는 미용이 단순히 대충 머리를 자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샴푸, 마사지, 폼과 염색, 붙임머리, 업스타일까지 모든 과정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했습니다. 미용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손가락도 유연하지 않았던 그는 처음 실제 사람의 머리를 자를 때 가위와 빗을 든 손이 계속 떨렸고 어디부터 가위를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길러진 끈기는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보고 익히는 기술도 그는 수십 번씩 반복 연습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들여 계속 반복하면서 근육이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후 실습실의 불은 언제나 건물에서 가장 늦게 꺼졌습니다. 친구들이 수업이 끝난 뒤 롱구를 하러 가면 그는 마네킹을 상대로 머리카락을 나누고 손을 다듬는 연습을 했고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혼자 염색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이 설 연휴에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학교에 남아 복잡한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이처럼 지배할 정도로 집중력 덕분에 입학한 지 반 학기 만에 그는 학교 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우상이었던 여풍을 만나 그의 제자로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그는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권위 있는 상을 받았지만 곧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대회를 앞두고 평소에는 쉽게 완성하던 스타일조차 새벽 2, 3시까지 혼자 연습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안과 좌절감으로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한 발 물러나 보니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그는 치열한 선발 과정을 통과해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기능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출전권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2024년 9월 프랑스 유로엑스포에서 제47회 세계기능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세계기능올림픽은 기술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최고의 기능인들이 모이는 대회입니다. 참가자는 22세 이하만 가능하며 평생 단 한 번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미용 종목은 4일 동안 7개 과제를 수행하며 총 경기 시간이 20시간에 달해 기술뿐만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 의지까지 모두 시험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여성 이브닝 업스타일에서는 프랑스 모델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모델의 머리카락은 가늘고 숱도 적었지만 과제는 립체감이 있고 손이 아름다운 풍성한 업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5분간의 준비 시간 동안 그는 모델의 도상과 비율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요즘 한 시간의 작업 동안 그는 가발 받침을 다듬고 고정한 뒤 실제 머리카락을 모으고 감싸는 작업, 드라이 스타일링 등 10가지가 넘는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샴푸와 염색, 작업대 정리까지도 초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며 효율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적 발표 당일 아침 그는 중국 대표단의 노란색 정장과 빨간 넥타이, 흰 바지와 흰 신발을 갖춰 입었습니다. 출발 전 스승 여풍은 직접 그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머리를 3:7 가르마로 놓기로 가르마 대부분의 한 줄기를 금색으로 염색해 숫자 1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는 1등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9월 15일 저녁 경기장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그는 손을 비비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메달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하겠다. 드디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47회 세계기능올림픽 미용부문 금메달은 중국의 전비홍 선수입니다. 순간 경기장은 우려와도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22세의 전비홍은 오송불근기를 몸에 두른 채 힘차게 시상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던 이 청년은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높이 뛰어오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8년 뜨거운 여름날 건설 현장에서 거친 강관과 붉은 벽돌을 돌고 있었던 그는 불과 6년 만에 가벼운 가위와 따뜻한 드라이어를 손에 들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 국기를 가장 높이 휘날리게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된 뒤 그는 수많은 고액 연봉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유명 미용사가 되는 대신 모교인 중경 5일 직업기술학원으로 들어와 미용학과 교수로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학교에 왔고 학교의 지원 덕분에 하나씩 상을 받고 마침내 세계 챔피언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들처럼 미용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사천 성남부의 자궁시는 이로부터 소금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또 하나의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공룡의 도시라는 별칭이지요. 자궁 공룡 박물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와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공룡 화석 전문 박물관으로 1987년에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인기 명소입니다. 세계 3대 공룡 박물관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이곳은 약 1억 6천만 년 전 체규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실제 화석이 발견된 지층 위에 바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즉, 단순히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생명 흔적이 지금도 숨쉬는 현장형 고생물 박물관이죠.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거대한 공룡 화석 발굴 현장 전시홀입니다. 이곳에는 수십 미터의 길이의 공룡 뼈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공룡들이 방금까지 이 땅을 걸어 다닌 듯한 생생함을 전해줍니다. 특히 자궁지역에서 발견된 자궁룡, 순용룡 그리고 순화룡은 중국 공룡연구사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종으로 꼽힙니다. 박물관은 크게 4개의 주요 전시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발굴 지층 전시고 공룡 화석이 땅속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보존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룡 생태 복원 구역, 첨단 기술로 재현한 쥐라기 숲 속에서 공룡의 생태와 습성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화 역사관, 초기 파충류에서 거대한 공룡으로 진화한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생물 화석 예술관, 암석 속에 새겨진 잎사귀, 어류, 곤충의 화석을 통해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의 경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은 바로 AR, VR 체험관입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공룡들과 눈을 마주치고 직접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중생대 숲을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생생한 사운드와 영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공룡의 시대가 이렇게 가까웠구나 하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자궁일 때는 1억 6천만 년 전 당시 거대한 호수와 숲지가 있던 지역으로 풍부한 물과 따뜻한 기후 덕분에 공룡들이 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지질 변동과 홍수로 인해 공룡들이 죽은 뒤 진흙과 퇴적층에 덮이면서 오늘까지도 놀라울 만큼 완전한 형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물관 외부에는 공룡 유족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산책을 하며 야외 전시된 공룡 모형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생명 진화의 신비를 되새기는 과학 교육의 장이자 세대를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의 거대한 숨결과 그 안에서 이어지는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궁 공룡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2: 墙上 贴着 奖状， 奖状的 旁边 有个 挂钟， 妈， 一直在 缝缝补补， 你常常 会说 腰痛， 七八岁， 家就像个 树洞， 我白日做梦， 盯着 黑白电视，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장우신 가수의 대표곡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다와 바다 이 두 노래의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우생은 유명한 가수이자 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음악 마술사라고 불리는 음악 천재였습니다. 맑고 높이 올라가는 특유의 보컬 그리고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드는 뛰어난 창작력으로 중화권 음악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인물이죠. 199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2017년에는 금곡상에서 특별 공헌상을 추수받기도 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다. 이 곡은 원래 광고 음악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우생이 부른 이 광고곡은 당시 성과와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많은 이들에게 힘과 영감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음악계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곧 수많은 청춘들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번져졌습니다. 그는 노래말처럼 매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현실로 바꾸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 노래 내 미래는 꿈이 아니다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했다는 소설을 담았습니다. 친구들의 공감으로 탄생한 이 곡은 오늘까지도 애절함과 감동으로 우리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래 노래 바다.

내상으로 문화공감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

말았다 겨우탕이 제일 낫다 내 힘이 다 쩐쩐히 가지라 잔동벌이 젖장이 너희를 달아라 하름 흥그레 총은에 넣으라 쪼황란 열사이에 자들 찌르지 그마가 중장 지발관에 찌를 찌르다 흘러 빠르진 후이여 아이후 자탕 지리